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Yes, got to get you in, got to get you into my life. Earth, Wind, and Fire. Got to get our cutie names into my life as well.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My name is EQ, DJ and producer of this show. Today is Friday. Did I just say today? Australian style. So today is Friday, May 29th, and it's just past 10:05, almost 10:06. I'm your host, and again,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megahertz.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well on Boiner Radio. Just search TBS EFM Live, or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Boiner Radio, or come directly to TBS EFM YouTube channel.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we have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in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just a random, you know, morning mood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for any reason can catch us live in the morning, you don't have to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with our reruns at the 6 p.m. and one more time at the 2 a.m. Early in the morning. Hope you are in a good mood on this Friday morning. 주말에 재밌는 계획 있으신가요? Hope you have some good plans for this weekend. 날씨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주말입니다. 주말에 또 재밌는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나이듦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I think all of us carry certain expectation and fears even about getting older. 그런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대일 때, 10대 때는 아, 내가 20대가 되면은 아마도 이런 일을 할 거야.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인생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When we are teenagers, we imagine what life in our 20s will be like. Then, in our 20s, we picture what our life would be in our 30s.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면은 30대의 삶은 어떨까? 40대가 되면 50대의 삶이 어떨까? 50대가 되면 60대의 삶이 어떨까? 보통 이 다음 10년을 예상해 보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predict the next decade of our lives. 왜 10년 단위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symbolic meaning of being in the 40s and 50s and 60s, 그죠? 35세에서 45세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30대에서 39세까지의 생각,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0대 때 혹은 30대 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면 내가 아주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그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완전한 착각이었고요. 50대가 되어도 뭐 여유롭긴커녕 마음은 여전히 조급하고 걱정도 많고 뭔가 그렇습니다. I think in my 30s and 40s, I used to think that by the time I reach my 50s, you know, I thought I'll be living a very calm and peaceful life, you know, slowly enjoying the world with a total peace of mind. But honestly, frankly speaking, that turned out to be a total illusion. Not at all.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듦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긴 하죠. 있기도 하죠. You know, I think we worry about getting older as well. But that fear sometimes ends up being nothing at all either.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떤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와 내가 이 나이가 되면은 너무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있죠.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Some fears about, you know, aging turns out to be completely wrong, which is kind of a good way for us, right?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가 되면은 더 이상 뭔가 액티브하게 창작적인 마인드는 없어질 것 같고, 액티브하고 젊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이 나이가 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대나 40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So I assume that, if I reach my 50s, right, I wouldn't be living creatively anymore, and I would lose that youthful energy or passion to do things. Not that I'm saying that I'm active kind of person, right? 그런 active 말고 그냥 마인드가,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어떤 연령대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 또 예상을 해본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What did you think your current age would feel like? And now that you are actually living in that age bracket, how different is the reality? Is it same as you expected? 아니면 정확히 같은 모습인가요?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I think to each their own, right? 그래서 이런 example sentence를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50대인데, 50대가 되면 이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네? 아니면 살아보니까, 아, 아니네. 완전 다르네. So, what does your real life look like now compared to the version you once imagined? 현재 나이대가 되면 어떨 줄 알았고, 살아보니까 현실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답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 답변도 하나 드렸는데, 돌아와서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답변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켈리 클락슨,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켈리 클락슨,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My life would definitely suck without the presence of our listeners, our kittenims. I think it would be interesting to do a topic on it. My life would be so bad without something.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다음 주 maybe, sometime next week we'll try this topic. 재밌는 답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So, today is sort of a reality check for our Friday show. How does your current life of your age group stack up against the expectation you had about this age life? 이 나이대 삶에 대한 어떤 갖고 있었던 기대감이나 두려움, 살아보니까는 어떻다라는 그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 think, you know, I personally had a lot of fears about, you know, overall just about getting older and, you know, having nothing to do, having no creative energy and having no, I don't know, aspiration, dreams. 나이가 들면 그냥 이렇게 서서히 그냥 천천히 죽어가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So aging is like a, you know, slow process of dying, you know, eventually, right?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But now in my, I'm in my 50s, right? And, you know, I don't have those kind of fears anymore. And life is, you know, always same, I think.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크게 다르지도 않고, 적다고.

the disparity and the differences.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나이대가 되면 어떨 줄 알았고, 현실은 어떻다. 이런 얘기 해 보고 있습니다. 여행 스케치입니다. 산다는 건다 그런 게 아니겠니?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couple of songs,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 and Alpha Bill, Forever Young. Whenever we talk about age, when the age is topic of the show, Alpha Bill's Forever Young always my go-to song. 항상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Forever Young. 또 멜 깁슨 주연의 Forever Young 그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Have you seen that movie starring Mel Gibson? Mel Gibson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마 어떤 그 위독한 상태에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위독한 상태가 돼서 그 순간 그때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본인을 약간 냉동시키는 그런 영화였죠. And then when he woke up from that state, frozen state, I think his 연인, girlfriend also became like a really old woman, 할머니가 된 상태로 이제 다시 만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right? 참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7582님께서 오늘 질문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 약간 그런 차원의 그런 질문인데요. 7582님 says, 어렸을 때는 이 찐 어른이 되면은 모든 옷을 백화점에서만 살 줄 알았죠. I love this. 실크라든가 뭐 캐시미어,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그런 것만 사 입고 살 줄 알았는데. So when I was younger, I thought that by the time I became a real adult, I'll be buying my clothes at department store. You know, luxury clothing, right? Silk, cashmere, elegant. 근데 여전히 청바지랑 티셔츠 입는 어른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 대학생 때 진짜 좋아하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학생 때는 너무 비싸기도 해서 나중에 내가 돈 벌기만 하면 거기서만 사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벌고 나이도 든 지금 봐도 그 브랜드는 비싸서 못 사입습니다. So true, so true. I can really relate to it. So, you know, those... You know, I still wear like blue jeans and t-shirt, and when I was in college,

college, there was a clothing brand that I really liked, and their clothes were a bit expensive for students. So I told myself that once I got a job, I would buy all my clothes from that brand. But now, I have some money and I'm older, but they seem still too expensive. 맞아요. 그때 비싸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전히 비쌉니다. 그죠? 비싸다는 게 not that you can afford it. 내가 이제 살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안 사게 되는 것 같죠. I think that is more to do with our values and and our belief in cost effectiveness.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굉장히 저도 굉장히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마틸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뮤지컬 마틸다의 수록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When I Grow Up.

enough to answer all the questions that you need to know the answers to before you're grown up. And when I grow up, I will eat sweets every day and on the way to work, and I'll go to bed late every night. 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한 것이 참 너무 아름다운 곡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7582님 보내주신 사연 정말 절절히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요. I guess, you know, expectation, one of the expectation of yourself when you're older. 나이가 들면 이런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겠지.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을 좋아하겠지. I imagine myself. 나도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점잖게 입게 될까. 양복을 많이 입게 될까. Of course, I don't have to wear, you know, suits for my work. So, but 저도 나이가 들면 이런 좀 얌전한 카라 있는 그런 골프웨어나 이런 굉장히 댄디한 그런 골프웨어 같은 거 입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거든요. But no. 안 입게 되더라고요. So I guess that is not really about, you know, has anything to do with aging, but rather has something to do with your preference and whatnot. 그죠? 그런 것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베니님께서는 teenage days were carefully while in my almost the 30s era now handling the house chores when the parents are gone and also taking care of the siblings, which is not easy, right? Yes, more responsibility, you know, if you get older. But I want to know, is this something that you expected? Is this something that you anticipated in your younger years? 어렸을 때는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어떤 이 나의 기대감과 이 현실을 맞닥뜨린 나의 그런 30대, 40대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쉬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지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영신님께서도 산다는 건 노래 들어보니까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나이가 되면은 삶의 무게가 가벼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더 무겁다. 나이랑 상관없이 삶의 무게가 있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I guess, yeah, the weight of your life, right? Depending on your age, I think it's all same because, you know, every age has to deal with different problems of life. 참, 10대 때는 10대의 어떤 삶의 무게가 있죠. In your, you know, teenage years, right? You worry about, you know, studying and maybe getting into good college, right? In your 20s, different problems, right? You worry about, you know, finishing college with good grades and getting a job. And in your 30s, you know, you worry about, you know, forming a family, getting married. You know the story, right? In your 40s and 50s, your child and, you know, your retirement. 삶의 무게는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It just comes in different forms. 그냥 다른 형태로 올 뿐이지. I think knowing that, you know, we all face different problems of life, you know, in different age groups, I think that is, you know, what you realize as you get older, the wisdom of life, right? That the life teaches you. 이런 얘기까지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ve for Fighting입니다. 100 Years.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101-3.
2: Hey, 101-2-101-3 TBS EFM. 101-2-101-2-101-3-101-3-101-2-101-3 T.
3: Drop it.
2: B. S.
3: Come on,
2: yo. 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Hour 2 begins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e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visually as well. 실시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고요.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Of course, your text messages are always welcomed as well at the pound 1013 for 51, sharp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hout-outs, or random thoughts, or even a simple true check, I'm here for all of it. 별다른 말씀 없으셔도 잘 듣고 있다, 나 여기 지금 듣고 있다라는 말씀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So talking about how we expected our life to be in our younger years.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50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차분하게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When I was young, I thought once I became an adult, I would have all the answers and be able to handle everything calmly and confidently. 어릴 때 바라봤던 엄마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셨는데 저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The funny thing is, my mother was actually younger than I am now when I looked up to her as a child. Back then, I assumed I would naturally become as capable and composed as she seemed. 그런데 여전히 철이 없고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10대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But here I am, still feeling immature at times and realizing there's so much I don't know. In many ways, I don't feel all that different from the teenager that I used to be. 아마도 이 5750님의 자녀분께서 5750님을 보실 때 그렇게 어머니를 보셨던 느낌으로 똑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 think your child probably

looks at you in a way that you looked up to your mother, I think. 그냥 내 안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나의 자녀를 위해서는 밖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Just the inside of us, we have a lot of unstable thoughts and dilemmas. 아마 어머님도 속으로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s kind of interesting. I think when we look up to our parents, when we see our parents, I think that's how we project our future to be.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나의 미래는 아마 저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사연이네요. 감사드리고요, 오초공님.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U입니다. Featuring G-Dragon, Palette.

That was IU, Palette였습니다. Featuring G-Dragon. So, rather a deeper conversation we are having with this topic. 사실 좀 가볍게 생각한 주제이긴 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

유다빈 밴드 바람 is the song that you just heard. And thank you. Thanks to Haley 님. All I can say is like mother, like daughter, they say, right? 어머님께서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헤일리 님 역시 그대로 대를 이어서 삼남매 엄마이신데요. 진짜 I would have to say I'm genuinely in awe of the positive energy and the optimism coming from the mother of three. 이 삼남매 어머니에게서 얻어지는 이 positive energy 너무 감사드립니다. 3056님께서는 살수록 부모님 덕에 너무 편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모든 게 칼같이 제 책임이니까요.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how comfortably I live my life thanks to my parents. But now, you know, I am in charge of everything and I am accountable for everything that happens, right? 맞아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부모님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So whenever you feel the weight of life, I think that's when you kind of reflect and think about the same burden that your parents, you know, had to, you know, go through. 7582님께서 김영하 작가의 랄랄라 하우스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버스는 항상 엉뚱한 곳에 우리를 내려놓는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꽤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도 생각나지 않지만 저 문구는 인생의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네요. 하도 엉뚱한 데 자꾸 내려놓아서 이제 좀 정규 노선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7582님 says, in this book, Lalala House by the writer 김영하, there's a line that says, the bus of life always drops us off in unexpected places. Always think of that line whenever there's something happens that in my life. Hopefully, you know, my life has plans, sort of regular plans that I could really anticipate. 뭔가 이렇게 like a bus that follows through routine lines and regular, I don't know, destinations. 말이 잘 안 나오네요. Regular route, I guess. I guess, you know, that's not going to happen. We all know that, right? 하지만 그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통터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노래 듣고 와서 바통터치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illy Joel입니다. All About Soul.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the Ba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be DJ EQ. So once we play a song, it's over to you to connect the song with another song.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곡 코너죠. 바톤 터치 시간 돌아왔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곡 중에서 하나 선곡해봤는데 5750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Childhood라는 곡을 선곡을 해주셨는데 I think that would be the first song.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분위기로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런 의미에서 Childhood 선곡해 주셨는데 이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This is Michael Jackson from the movie Free Willy 2, actually. This is Childhood.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와라 클래식.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아니죠. 제가 대학교 때쯤 나왔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I'm in my 30s now, so 제가 대학교 때 유행했던 곡이죠. 좋습니다. 연결곡이 하나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6439님께서인데요. 바로 연결해 주셨는데, I think it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that we just played.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6439님께서, I'd like to suggest the song Frank Sinatra, That's Life. Frank Sinatra가 부르는 That's Life. 뭔가 약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Frank Sinatra says, 그게 인생이야. C'est la vie. C'est la vie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6439님, 연결 감사드리고요. 바로 틀어드립니다. Frank Sinatra, That's Life.

와우, wow, what a song. Frank Sinatra, That's Life. 와, 이 선곡에 대한 반응이 뜨겁네요. 소희님도 너무 좋습니다. 뽀님 역시 또 독더미님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네요. 와우, lovely song. 6439님 멋진 선곡 감사드립니다. 가사를 보니까 I just skimmed through the lyrics of this song 이렇게 되네요.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 shut down in May, but I know I'm gonna change that tune when I'm back on top in June. 4월달에 굉장히 당신이 높이 올라가 있다가 5월달에는 다시 한참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 다시 6월달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노래를 바꿀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곡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감사드립니다. Frank Sinatra, That's Life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결 갈까요? 소희님께서 인생은 미완성 맞죠? That is so true. Life is a work in progress. 전 요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아름다운 감정이죠. 인생 역시 슬프기도 기쁘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요. I've been really delving into the lyrics of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by 악뮤, which really resonates deeply with me. Joy and sorrow are both beautiful emotions in their own way. Life can bring moments of happiness and sadness, but I try not to forget that in the end, life itself is something beautiful. 와, 오늘 약간 이 분위기 뭡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와 어떤 그런 게 느껴지는 선곡과 사연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소희님의 연결곡이고요.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곡이었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which was a connection song sent in by 소희님. 와, 오케이. 기쁨, 슬픔 모두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I think we only get to realize that I think when the sadness is all over, 우리가 슬픈 감정을 한참 느낄 때그한 가운데에서는 참 아름다운 감정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I think we never get to realize that when we are in the thick of things, 뭔가 이렇게 한참 그 슬픔을 지나갈 때, I think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커넥션 송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도 역시 좀 굉장히 어울린 곡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곡 마지막 곡으로 듣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EQ is out of here.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조용필입니다. 라이브 버전 바람의 노래.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안녕하세요현대해상모델이정재입니다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건강과안전을지켜야할모든순간그것이바로현대해상의목적지입니다모두의건강하고안전한일상을향해현대해상의마음이달려갑니다마음이합니다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과함께해볼까요아이도우리도으쌰으쌰나이가들어도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을만나면모두가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3: 天涯放映厅。

0: That was Back in Time by Huey Lewis and the News, and that was a funky music to start with.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Friday, the 29th of May, also the last Friday of this month. Yes, this month has passed already, and now we are expecting a brand new month.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죠? 이제 하반기 시작이에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른다는 것이. Well, going back to the opening, can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Personally, I think half of adulthood is just creating accounts and proving that you're not a robot over and over again. We were promised convenience, but somehow every easy task now comes with 5 extra steps, a verification code and everything. And the funny thing is, we complain about it while still clicking accept all cookies without reading a single word.
1: 진짜 요즘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앱 다운받고 본인 인증까지 거쳐야 되고 뭐 배달 하나 시키는데 거의 무슨 약간 서류 전형 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에는 배달 주문을 하면은 막 130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뜨고 일찍 도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좀 그런가 봐요. 뭔가 옛날이 더 간편했던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전화로 주문해서 아 여기 어딘데요? 뭐 짜장면 두 그릇이요? 이러면 바로 이렇게 배달이 왔잖아요. 그게 더 편리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앱 다운받고 막 무슨 뭐 인증하고 카드 등록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더 편리한 건가? It made me think, has our life really become convenient and efficient? Compared to the past? 이런 질문을 넌지시 좀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배달을 제가 거의 안 시키거든요. So after ordering a food through that delivery app after a long, long time, you know, it got me thinking about all these stuff that are out there, convenient stuff that are out there that we're using. 뭐 진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과연 정말 편리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et me know. I hope all of you are listening today. 지금 일찍부터 출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We're live today, everyone.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놨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o find me on YouTube, everyone. Just search for that channel,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because we are live. Okay. 여러분들 누가 모닝그루브 듣고 계신지 한번 출첵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Ben Spiral all the way from the Europe. Hello, happy Friday everyone. Happy midnight greetings from Europe. Hello, Ben Spiral. I've been expecting you this morning and you're her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ll the way from Europe. 코코님, good morning. 닥터페이퍼님, 생금생금 good morning. 해피라이프 생금 good morning. 썸머피디님, 반가 반가. 베니 good morning입니다. 상민님, good morning. All of our morning group universe are here.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침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굉장히 또 부지런하고 잘한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이죠. 아침의 모닝 그룹은. 1960, also known as 수박이 아빠. I wonder why you're 수박이 아빠.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DJ님 덕분에 영어 공부도 하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 수박이 아빠입니다. 수박이는 제가 마음으로 낳은 고양이 이름이에요. 아, 귀여워라. 근데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수박이 아버님. 고양이 사진을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 모닝그루브 좀 룰이 있거든요. If you're here to talk about your puppies or your kittens, you gotta send in a picture of them so that I could see. 왜 수박일까요? 뭔가 점박이가 있을까요? 그 고양이 뭔가 무늬에. 오, 수박이 얼마나 수박같이 생겼길래 궁금합니다. 왜 수박일까요? And thank you for tuning in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모닝그루브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7381 썸머피디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잘 듣고 있는데 때론 지적이고 때로는 신박한 진행에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돼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닝그루브 채널을 찾았어요. 영상이 딱 한 개 올라와 있는데 썸머피디님 매력 폭발하는 금요일 코인 노래방 영상이었네요. 바로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앞으로도 모닝그루버로서 잘 들을게요. 썸머피디님 짱 멋져요.
0: Okay, first of all, this is a really, really touching message. Thank you for all that compliment. And also, thank you for making that effort to find that channel because, yes, I'm uploading that video clip every single week so that you guys can re-watch if you would like to
1: Or if you missed out on a show, you know, that could give you a chance to listen to it all over again. But you're saying that only one video clip is uploaded? No, no, no. 저 썸머는 그렇게 게으르게 영상 하나만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매주 제가 썸네일까지 직접 제작을 해가면서 요즘에는 노래도 자르고 있어요. 이 저작권에 자꾸 걸려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들 잘 한번 찾아보시고 예전 것도 들으시면 재밌거든요. So check out all the clips that I've uploaded. And I've been uploading that every Friday. And speaking of that,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금요일마다 생방이잖아요. 아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여러분 생방송이 좀 늘어났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월수금 이렇게 이제 생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So, good news if you're a Morning Groove fan. We're gonna g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But just for next day, since we have the elections and everything, we're gonna go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너무 좋죠? 빠밤! 그래서 생방송이 금요일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TBS 사정이 대단히 이렇게 막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남은 뭔가를 이렇게 탈탈탈 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지금 밖에 뭐 에어컨디션도 잘 안 돌아가고 예, 저거 아마 막 끽끽끽 소리 나고 막 되게 그래요. You know, when you like crawl walking into that old home, you hear those like sounds and everything, like rat sounds. 에어컨에서 자꾸 쥐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식겁을 했는지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없는 형편에 막 쥐어짜가지고 아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기다려 조금이라도 더 생방을 해야 돼 이런 우리 제작의 마인드로 우리 바오리 팀장님께서 이걸 또 성사를 시켜주셨어요. So it's good news, I guess. 그래서 while we can go live three times a week, we're gonna do our best to make your morning the best morning ever. So yeah, tune in everyone.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런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어쨌든 생방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많은 관심, TBS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song requests and leave us your message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let's move on to MG Q&A just after this.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다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Just one question for you to answer and it's very simple. So listen up everyone.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actually so much better? Remember what I said in the opening everyone? We got a question about all that convenience that we're taking advantage of these days.
0: 오늘의 질문입니다.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So let's all think about this today. That convenience that we're using these days in everyday life might be not so convenient.
0: 뭐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것도 직접 장 보면서 쇼핑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1: Or maybe ordering after looking at the leaflets.
0: 뭔가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보고 전화로 주문하는 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편할 수도 있고요.
1: Maybe ordering food directly and etc.
0: 저 같은 경우는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그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1: So we are able to follow up on the bus arrival time through apps and also if you go to the bus station, you're able to check how many minutes are left until the bus arrives. And I don't think that's convenient. It makes me feel even more patient and that is such a stressful feeling. I know it's all efficient and everything, but sometimes I'm like, oh, I don't want to know.
0: 그러니까 이게
1: 집에서 나설 때부터 계속 버스 시간을 막 확인을 미리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버스가 7분 뒤 오면 지금 나가면 되나? 이러면서 그 계산을 막 엄청 미리부터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예전에는, 어휴, 그거 좀 기다리면 오겠지. 약간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마음이 좀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You know, it makes you prepare extra in advance, and sometimes like it's giving me an extra stress. So I feel like maybe I don't want to know the arrival time. It's gonna come when it's supposed to come.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아 옛날 방식이 더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by leaving your comments, everyone. I'll be waiting for all of that. An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Here is Cannibal, 그땐 그랬지.

And let me go through more check-in messages because I am curious at this moment who are listening, who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우리 출문이 Morning Groove 오셨네요. Welcome, welcome. 어서 와요, 어서 와요. Good morning, everyone. 이라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 봐요. 펭귄킬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많이 많이들 와주시고요. 옆에 사람들 붙잡고 Morning Groove 이렇게 스피커로 볼륨 업 해가지고 막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알바생들 열일하셔야죠. Now going back to MG Q&A,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the old days were so much better? 옛날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좋아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1등으로 또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대학교에 합격 여부를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하고 안내원한테 축하를 받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죠. 영화 Now and Then의 OST Sugar Sugar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miss the days when we had to call to check our college acceptance status and would receive congratulations directly from the operator. Is that so? 막 축하도 해줬었어요. 그래서 뭐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럼 불합격일 때는 위로를 해줬었나요? 그것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쵸? 이 전화 전 시대가 그 데자보 같은 거기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어디야? 내 이름 있어? 어딨는데? 나 안 보여. 나 좀 들어줘. 나 키 작아서 안 보여. 막 이러면서 그 확인하는 그거는 더 옛날인 거죠. 아, 대학교 이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게 전화 걸 때 진짜 긴장되겠다. 그쵸? 이 전화 하시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때가 더 좋았던 거 맞아요? 그냥 뭔가 프라이빗하게 조용히 확인하고 싶지 않나요? 그냥 굳이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이건 지금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께서는 합격 축하 전화를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대학교를 합격하신 것과 어쨌든 그 긴장하면서 딱 전화를 걸었는데 저 결과 어떻게 됐나요?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축하를 받으신 그 좋은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불합격이었으면은 이 방법을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아, 배달도 옛날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좀 이렇게 시장 가가지고 막 직접 보고 장 보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요즘에는 과도하게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So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문자 번호 #1013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Okay,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the song going out to Kim's Fan Morning Groover. This is the Archie's Sugar Sugar.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슬기 헝 메시지드 Good morning. I usually check in while driving, but this morning I started earlier without kids. Went to swimming. Feels so good. That must be really, really good because you have a little break from your kids. And at the same time, you have that time for yourself, you know, for you to work out in that very, very quiet swimming pool.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이 물속을 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조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즐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는데 그 조용함, 고요함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So I guess that is another beauty about swimming that you get to enjoy that quiet and peaceful moment for yourself, right? 5532. 서머 PD님, 굿모닝. 출근 전에 아침 일찍 수영하고 왔네요. Ooh, another swimmer here. 너무 개운해요. 그리고 저도 닉네임 지어주세요.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ant a nickname also because you're a working mom, raising two kids, and you have also finished your swimming workout. We have a lot of swimmers. 우리 마린 모닝그룹어들 꽤나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 이른 수영을 또 즐기신 후에 모닝그룹을 듣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완벽한 그런 미라클 루틴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쵸? So, you need a nickname 5532. 뭐,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정보가 좀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우리 5532 모닝그룹 항상 참여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GOD 팬이시잖아요. 그래서 GOD 팬 이렇게 좀 불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뭐 신박한 닉네임을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 5532 모닝그룹은? 뭐 혹시 이제 탈덕하시고 다른 아이돌 이제 팬이신가요? 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정보를 조금만 제공해주면 저희가 이렇게 잘 가공하고 믹스해가지고 닉네임 하나 지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GOD 팬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2, you're a GOD fan. 좋습니다. 이렇게 또 닉네임 원하시는 분들 저요 저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닉네임으로 호명해 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번호보다는 조금 더 정감이 가잖아요. 5532 이거 말고는 우리 GOD 팬 모닝그룹어 오늘도 수영하셨어요? 이러면 더 이제 친해진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또 닉네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Let's go back to today's MD Q&A, okay? Let's go back to the topic.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저는 아무리 요즘이 편리해도 옛날 방식이 더 좋았어요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되게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TV를 켜는 것. 저는 이제 TV를 딱 보려고 키면 가끔씩 TV를 보거든요. 뭐 스포츠 경기나 뉴스 볼 때. So when I turn on the TV, what I see is not the channels that I want to watch, but the OTT option screen. 그러니까 키면은 일단 통신사 화면이랑 그 OTT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먼저 등장해요. 마치 컴퓨터 바탕화면처럼. And I don't like that. 저는 이제 막 채널 막 돌리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딱 떠야 되는데 TV를 켜면 옛날에는 바로 그 채널이 빵 떴거든요. 요즘엔 안 그래요. 그래서 turning on the TV, I guess it was so much better for me at least back in the days. 그리고 뭐 we used to memorize at least like five phone numbers, didn't we? And I think that was pretty nice too. 전화번호도 한 다섯 개쯤은 우리가 외우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옛날 방식 괜찮았던 것 같고. You know, we were able to just wait.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택배 배송이 조금 느리지만 여유 있게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you know, what are those? Let me know.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사진 인화요. 휴대폰에만 사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추억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Happy 불금, everyone. For me, it is photo printing. Since all of my pictures are just stored on my phone, I feel like I don't actually look back on those memories as much. 이거 완전 공감되는 게. 이게 사진 인화라는 작업 자체가 you know, photo printing, it requires you a lot of work, right? You have to go to that place, a certain place to print your photos. You gotta pay. And because of that, shooting every single picture was such a precious moment. 그래서 사진 한 장 한 장을 좀 정성스럽게 찍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열 장씩 못 찍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나 사진 찍어줘. 엄마, 오빠, 나 사진 찍어줘. 이러면은 막, 어, 이러면서 막 열 장, 막 20장씩 뜨드드드드 막 거의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귀찮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바바바바바 이러면은 내가 이제 그 사진, 똑같은 사진이 막 20장씩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이 소중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냥 이렇게 누르면 다 찍히니까. 근데 인화를 하면은 한 장 한 장 좀 정성스럽게 찍어지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 guess, you know, photo printing was so much better back in the days. Now we don't do that often. 이제는 이거 사진 인화 웬만한 사람들 할 줄 모를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그냥 너무 전문가의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아, 또 뭐가 있을까? 저는요, 약간 인터넷 그 리뷰 없었던 시절도 나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You know, when we didn't have so much reviews on a restaurant or cafe. I mean, it's helpful, I get it, but you know, now we're all over those like events and everything.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 갈 때마다 아, 이거 리뷰 작성해 주시면은 음료 쿠폰 드릴 건데요. 이러면 막 그거 작성해야 되고. And it gets me thinking like, okay, are those reviews real then? 왜냐면 그거 부탁을 해서 리뷰를 작성을 하면

별을 5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짜로 뭐 준다는데. 그럼 좋게 작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솔직한 리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리뷰 없던 시절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은근히 이게 피곤할 거란 말이죠. 신경이 쓰이니까. 별을 딱 4개만 줬으면, 이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해놓고 왜 4개밖에 안 줬지? 막 이러면서 고민에 빠지고.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우리 모닝그룹어들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공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morning, Groovers. Now it's time for a song break. Here is The Last Goodnight, Pictures of You.

We have some message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월수금 방송 오래 들었다는 소식 중 가장 반가운 소식. 아, 그 정도인가요? 아, 이러면 또 방송을 만나는데. But just remember, 다음 주에만, 딱 다음 주만, 월, 화, 목에 만나는 걸로 해요. 우리 딱 다음 주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분간 월수금 이렇게 생방이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So just for next week, it's gonna be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And the week after, it's gonna be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It's not that difficult. 우리 서비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Good morning. 저번에 무보수로 지금 21개월 동안 진행하신다는 거 듣고 너무 놀랐어요. 빨리 TBS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라이브 듣고 싶어요. 무보수인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really hard to believe that people are working here for over 21 months without getting paid. 맞아요. 저야 뭐 2시간 띡 생방하고 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 남은 직원분들이 21개월이 넘었죠, 벌써. 정말 그 9 to 6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거의 직원처럼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동안 21개월 동안 이 TBS를 지키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는 거 되게 팍팍하잖아요. 월급 받아도 사는 거 되게 힘든데, 안 받고서는 이렇게 출근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대단하고 또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TBS 정말 꼭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좀 절실할 때고요. 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go back to MG Q&A. The things that were so much better back in the days, that were so much more convenient back in the days. Oh, and Ben Spiro said, TBS EFM in the past with live radio from 5 or 6 a.m. to 9, 10 p.m. or even 2 to 3 a.m. next morning was truly wonderful. Fighting Summer PD and all TBS EFM people, thank you. Oh my gosh, memories all of a sudden. We had such good programs back in the days. And yes, we did start live broadcasting from 5 a.m. And one of my closest seniors used to produce that show. Oh, it was those really good times. 바쁘게 돌아갔더니 TBS EFM이었군요. It was like the busiest broadcasting station ever. We had so many people coming in and out. 좋은 프로그램 진짜 많았는데 다시 그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에 제가 아직도 지금 못 태어나가지고 TBS에 대한 이 미련이 엄청나요. 잘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 다시 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니님께서 4268 Morning Groover, 봉지야 서머피디님. 봉지야, 봉지야, 봄디야. Are you reading me in Portuguese? 포르투갈어인가요? 봉지야, 봄지야. 써머피디님, 월수금 라이브 소식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DM으로 실시간 대화를 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었던 삐삐 음성 메시지가 그립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데니로 불러주세요. 신청곡이 있어요. 영화 접속 OST에 A Lover's Concerto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데니님으로 저장을 딱 드렸죠. So, even though chatting in real time through DMs is convenient these days, I sometimes miss the, voice messages, that used to fill us with so much anticipation and also excitement. 삐삐 감성, 음성 메시지. 그쵸. 삐삐에서 이제 탁 치면은, 연락 왔네? 이러면 이제 또 가가지고 또 메시지를 남기고.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정성이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약간 감성적인 것 같고 편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막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은 좀속 터지지 않을까요? 그런 감성은 이제 시간 많고 여유 많을 때한 번쯤은 좀 빠져보고 싶다 할때한 번쯤은 좋겠지만 또 급한 연락은 또 톡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냉정한가요? 우리 규현맘. 키오스코 주문이 불편해요. 그냥 면대면으로 주문하는 거 훨씬 편하고 계산도 편했던 것 같아요. So I find ordering through kiosks is so inconvenient. I think ordering face to face was much more comfortable and paying was a lot easier too. 이것도 약간 키오스크 바이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게 계산이 대단히 복잡한 그런 키오스크가 있어요. 예, 어디 햄버거 프랜차이즈 키오스크가 전 너무 어렵거든요. 뭐 항상 뭐 적립도 입력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막 누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 터치스크린도 잘안 먹히고 그쵸? 그냥 딱 가가지고 무슨 세트 주세요. 끝.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한데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난 느낌이 날지 않나요? You know, I sometimes feel like the time that I have to put into got extended when it comes to using kiosk machines. 이걸 아무리 제가 따따따따딱 이렇게 잘 해도 그냥 사람한테 주문하는 게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입만 몇번 뻐긋뻐긋하면 주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옛날 방식이 더 편리했어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어요.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그 요즘에는 근데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어쨌든 임금 절약하려고 사용을 하는데. 가끔 그래도 키오스크 낫다고 생각할 때좀 불친절한 사람들 만났을 때막네 주문이요 네 뭐라고요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주문 없어요 메뉴에 막 이럴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그냥 키오스크 보면서 주문하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편리한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나중에 키오스크가 더 불편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돌아오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모닝그루브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모닝그루브의 신청곡 맛집이잖아요. So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Danny Morning Groover. This is Sarah Vaughan, A Lover's Concerto.

moment. Should I say boa noite? I love Brazil. Nossa, nossa, é se você me mata. 저 브라질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I have so many good Brazil friends. Are you seriously listening from Brazil? Are you Brazilian or something? Or are you Korean who happens to live in Brazil? Or are you on a business trip or on vacation? 갑자기 브라질 하니까 대흥분한 썸머 PD를 지금 듣고 계신데요. 브라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아셨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가 브라질, 센트럴 유럽, 필리핀에서 마구마구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반장님, 왜 이제 오셨어요? Good morning. 오늘 아이가 학교 아침 예술제에 참가해서 영상 찍어주고 가야 해서 아직 출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So that's why you've been having a rather busy morning. 평소와는 좀 다른 아침을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기분 탓인지 더 바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우리 영에이치님. 또 오늘 아버지 노릇하러 가시는군요. 사진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우리 영신님 모닝그룹어 썸머피디님 모그님들 굿모닝 라고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신님 조국님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생금 행복한 시간 함께하러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도 반갑고 이번 달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운전 중이어서 청취 모드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I guess you had a long day after working so much and now you're finished. On your way back home, relaxed, and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so enjoy this time to the max. 또 퇴근길, 이제 일을, 이젠 자유다! 이러면서 자유를 조금 만끽하시면서 또 퇴근하실 때 즐겁게 또 Morning Groove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Morning Groove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And for today's MGQ&A topic, I asked you guys,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and convenient?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취업 부장님 어서 오세요. 굿모닝입니다. 썸머님 셔츠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 별 셔츠는 아니에요. 근데 또 예쁘게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보러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가끔 언니들이랑 TV 프로그램 놓친 거 다시 볼 때 예전에는 신문에 TV 편성표 보면서 형광펜질하면서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 하니까 기다리고 했던 게 그립기도 해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랬으면 훨씬 잘 기다리고 참지 않을까 싶어요. Sometimes I reminisce with my sisters about the old days when we missed a show we wanted to watch on TV. We used to look at the TV guide in the newspaper, highlight the programs with the highlighter, and wait for them because we knew exactly what time they're supposed to be aired. And I really miss those memories. It makes me think that if kids these days did the same as we did, they might be much better at waiting and being patient. 요즘에도 그 편성표 TV 편성표 뉴스 신문에 나오나요? 신문도 요즘에는 많이 안 보니까 그죠? 그걸 막 형광펜 치면서 마치 그 급식 메뉴에서 형광펜 치면서 이때는 맛있는 메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 설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굳이 이때는 내가 재밌는 거 볼 수 있겠다. 오케이 뉴스 피키고 다큐 말고 오케이 이제 뭐 인기가요 막 이러면서 하이라이트 치고 그런 재미가 좀 있었죠. 옛날엔 그런 걸로 재미를 느꼈었어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지금 듣고 계신 초딩 모닝그루버들 이런 게 다 재밌었어요. 요즘에는 뭐 릴스 이런 거 재밌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형광펜 쳐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우린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다림의 미학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Being patient is just a beautiful thing ever. 이게 좀 사람이 차분해지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면서 오늘 엄마 오늘 모닝그룹에서 일했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또 대화거리도 늘어나고 가족들과 화목해지고 이게 바로 모닝그룹의 효과입니다. Alrigh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 부장님 and I'm going to be back for that coin 노래방 morning groovers and I'm ready to, you know, fill up your morning with some extra energy. Here is Harry Styles, As It Wa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세요? Red Red Wine 먹으면 머리 많이 아파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함께 즐겨보는 그런 노래방 시간이에요. And we select variety of music, and I guess today's genre is up to you. It is reggae music that reminds you of some Caribbean beach out there. 에메랄드 그런 느낌의 바다를 상상해 보시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르가리타 한 잔 드시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Red Red Wine 따라 부르시면 돼요. The lyric is all of it, you know? Red Red Wine만 하면 돼요. 그냥 춤도 별로 복잡하잖아요. 그냥 덩실 덩실 슬쩍슬쩍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거든요. So this is how you enjoy this music. 자, 시작합니다. Red, red wine, 빨간 와인. 빨간 와인. 빨간 와인. White wine 말고 빨간 와인. 가까이 와줘. Okay. 자, 인트로는 이제 끝났으니까 퀴즈 타임. 어때요? 어때요? TMI 퀴즈 오늘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썸머는 누구일까? Who is that summer? You know, what summer for you? Ah, I've never heard of her before, so you might want to get to know me, right?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summer. 굳이 몰라도 되는데, 쓸데없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TMI 퀴즈인데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썸머가요, 다음 달, 6월이죠. 6월이 코앞이에요. 6월 말에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과연 제가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So this is the quiz, everyone. Summer is going to a friend's wedding at the end of next month to do this. What on earth is she going there to do? Summer는 과연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퀴즈 어렵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know. Also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펭귄킬러님, TMI 퀴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의 결혼 반대세 라고 외치려고 라고 해주셨어요. 와, 또 막장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절친 결혼식에 갑니다. 전혀 반대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고요. 축하 대단히 해줄 예정입니다. 땡땡. 우리 포포드님, 축가요. Bridal Maid 라고 해주셨는데, 아, 축가를 진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노래 실력 아실 텐데. So you really think that I'm gonna be singing at my friend's wedding? Really? Really? Well, the answer will be revealed soon.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This is Benny King, Stand By Me. 내 옆에 계셔주세요, Morning Groovers. Don't go anywhere.

Stand by me. Junto a ti. 역시 너를 놓고 Junto a me. 이게 되겠네요. 어때요? 세계 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 좋아요.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사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명품 진행이요. 자, 신랑 신부 입장. 오늘 신랑 표정이 대단히 덤덤한데요. 아주 용맹하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거? 망하겠는데? 진행하다가? 근데 보통 진행은 신랑 측에서 하지 않나요? 과연 제가 진행을 할까요? 2207 also said that you're gonna be doing that MC on your friend's wedding. 사회 보러 가십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게 우리 신규 모닝 그룹업께서 보내주셨어요. 꽤나 또 신규 모닝 그룹 어치고 되게 확신하시네요. 우리 GOD 팬님께서도 춤부라도 하나요? 축하 춤이요. 살사 댄스. 축하 무대. So you're gonna be dancing at your friend's wedding. 딴딴딴딴딴딴딴딴 세뇨리타 세뇨리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 원피스 입고 막 제가 막 딴딴딴딴 막 이렇게 할까요? 재밌겠다. 제 친구가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을까요? 우리 6294님 You're gonna be receiving the bouquet. 부케 받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과연 그럴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부케 요즘에 근데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뭐 그냥 받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다 받을 것 같아요. 예, 부케 받으시는 건가? 결혼식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들 좀만 더 보내보세요. 정답에 근접한 답이 좀 나오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So you guys need some extra effort. 자, 여러분 진짜 쓸데없죠? 선모가 결혼식에서 뭘 하든 말든.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저 친구 결혼식에 뭐 하러 갈까요? 라고. 아, 우리 GOD 팬님께서 지금 열정이 터지셨어요. GOD 팬 is coming up with some multiple answers. 베프의 진심이 담긴 편지 읽어주는? 이라고 왔어요. You're gonna be reading some congratulating letter to your friend? 오, 베프 결혼식 맞습니다. 일단 요건 정답이고요. 좋아요. 이 노래 끝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This is Korean cake reggae, everyone. 핑계 by 김건모 선생님. 언제부터 김건모 씨가 선생님이 됐죠? Do not make any excuses, everyone. 닌 내게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Let's go together. 지금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Do you think that you can put a smile if you're in my position? 영어로 가사 번역하니까 너무 길어져. 구구절절. 우리 펭귄키러님 패백하러 가시나요? 아, 건무형이다. 맞아요. 핑계입니다. 패백을 제가 하는 건가요? 이거 뭐 신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닝그룹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주례 보시나요? 덕담 해주시나요? 아, 덕담. 제가 그럴 나이가 벌써 된 건가요?

you're making up with excuses. You're coming up with excuses. 노래를 이렇게 망치는 능력. 그냥 한국어로 부를게요, 여러분들.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what is Summer gonna do at her best friend's wedding? So it is her best friend's wedding. 제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거진 뭐 한 십몇 년 지기 친구네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 친구 결혼식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와, 지우 대표님 지금 폭주하고 계세요. 혹시 서버 PD님 숨은 탤런트 사진 찍어주시나요? 라고. So I gotta be taking pictures for your friend's wedding. 아, 이거 돈 좀 많이 줘야 될 텐데, 이거 사진 하려면. 아, 제가 사진을 찍히는 건 좋아해도 별로 이렇게 찍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 사진 찍어줘 하면은 막 20장 띠디디디 이렇게 눌러주는. 도대체 사진을 어느 장단에 맞춰주기가 좀 힘들어요.

좋아하는 거 다 압니다. 아, 우리 알바생 어서 오시고요. 평양냉면 씨 알바 출근했습니다. 썸머 PD님 평냉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또 주 1 평냉하고 있거든요. So I'm having cold noodles every week, everyone. 자, 그 정도로 평냉을 좋아하시는데 또 우리 베스트 알바생 되시려고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 주어주셨어요. I love your nickname, cold noodle, 평양냉면. 장미님, 아, 저 심지어 오늘도 먹으러 가네. 점심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퀴즈로 할걸. 대박. 아, 진짜 바본가 봐요. You know who I'm gonna have this Korean cold noodle with? I'm going to be meeting up with Christina, who used to be the host of Morning Groove. 제가 크리스티나 선배님 만나러 가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거라서 방송 끝나고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달려갈 예정이에요. 평냉 타임 어때요? 어때요? 부럽죠?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께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장미님 재밌어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장미님 어서 오세요.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Our next song is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 I believe in you 듣고 계십니다. 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반기 start. 어, 여러분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So since you guys are suffering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오, 우리 2207 신규 모닝그룹은 제 찐치는 축의금 받아줬어요. 혹시 어쨌든 늘 밝은 썸머님 찐치는 행복하실 듯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친인척들이 하거나 친구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숫자에 약해요. So I'm not really good with counting or having cashes. 그래서 친구가 저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저 축사하러 가요. 축사. 예, so I'm gonna be reading letters to my friend, my handwritten letter. So I'm going to a friend's wedding to give a wedding congratulatory speech. 그래서 마이크 들고 친구야, 벌써 네가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저 좀 약간 친구 앞에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전 좀 슬픈 감성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I didn't even start writing. I need to start writing. So I don't know what to write. 혹시 축사해보신 모닝그룹어들 계신가요? 저한테 팁 좀 전수해주세요. So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congratulatory speech for your friend's wedding? I don't know what to write. 좀 웃기게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I don't want to make the bride cry, okay? Because I know that she has been put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to put on that makeup. 또 이렇게 분장하느냐고 친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눈물을 흘리게서 지워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많이 고민 중입니다. 혹시 꿀팁 전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부케도 받아요. 친구가 너 싱글이지? 부케 받아 이래가지고 오, 알았어 이래가지고 예,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예, 저를 이렇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케도 받습니다. 저 되게 많은 거 하죠? So I'm gonna be so busy at my friend's wedding. 축사 끝나면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박수 치다가 사진 찍으러 가고 또 달려가서 부케

you're happy with your nickname? Yeah? So we do have, you know, good memory.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is like doing an excellent job in catching up with that. 그래서 우리 553이 모닝그룹은 지금부터 GOD 팬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553이 하면 GOD 팬입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GOD 팬. GOD 하면은 553이 모닝그룹어를 생각해주세요. Alright, this is Full Moon, Moon of Three, Fly to the Sky, OPPA 오빠들의 Sea of Love 듣고 계십니다. 산이 오빠와 그 Bright OPPA 제가 되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Sunset Morning 그룹아, 설마 우리 다음 주부터 커너커너 주 3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마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So I don't want to repeat the same stuff over and over. So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ifferent segments for each day. Obviously. 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닝그룹들. So wait for it. 기대해 주세요. 뭐 어떤 코너들을 또 선머가 혼자 이렇게 들고 올지. 게스트는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원래 옛날 진짜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when we think about those programs that we used to have back in the days, we used to have different guests for every single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ll different guests. Can you guys believe that? 이랬던 날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돈이 없잖아요. 게스트 없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해서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 있는 코너들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생방송이 늘어난 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일 아니겠어요? Morning Groovers,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that congratulatory speech? 제가 방송은 해봐도 이 축사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다음 주까지인가 내야 돼요. 예. 아니면 확 울려버릴까? 제 친구 그냥 울려버릴까요? 또 그런 게 축사의 맛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축사하면은 그렇게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만큼은 울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울리는 것도 또 하면 재밌겠네요. 제가 우는 거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Anyways, morning viewers,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또 이렇게 또 제 TMI 퀴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Alright, morning viewers, it's time for me to go and get ready for that news headline. So I'm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For the moon, let us sing. This is the Fly to the Sky, Sea of Love. 어디 가지 마세요. Stay tuned.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Friday,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s we wrap up the month of May, warm early summer weather continues across the country. Expect plenty of sunshine today, with temperatures climbing as high as 28 degrees Celsius, making for another bright and pleasantly warm afternoon. Temperatures will remain near or slightly above seasonal averages for the time being.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4 to 19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between 23 and 28 degrees Celsius.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ise to 28 degrees Celsius in Seoul, 26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27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Gwangju, 25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4 degrees Celsius in Jeju. And the good news is that the fine dust levels are expected to stay in the good to moderate range nationwide, making for clean and comfortable condition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0.3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Yes, yes, yes, morning groovers. I am back to go through more of your lovely messages.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오셨어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다음 주부터 주 3회 생방 축하드려요. 너무 좋아서 소리 질렀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저도 소리 질러요. 우리 다 같이 소리 지르도록 해요. 와우! 주 3회 생방스!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사소하게 기분 좋은 일들이 종종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멘트가 막 쑥쑥쑥 튀어나오네요. 우리 캐리 아빠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캐리 아빠. 우, 주 3회 소식 나이스입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왜 이제 주일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뭐 주 3회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애기 등원시키고 출근하느라 이제 듣고 있는데 생방송 늘어난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good to see many of you excited about the extended live broadcast starting from next week. 기억만 해주세요. 저희가 TBS가 드디어 막 정상화가 돼가지고 사정이 좋아져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직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주 3회 생방송 재밌게 들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불끈불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Okay, now let's go back to MZQ&A. We're not don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were so much better and convenient back in time.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And I'm loving it. Let's see what Musical Lover has to say about today's topic. 굿모닝, 요즘에는 최근 걸로 재방이 되는 거를 듣고 곧 매일 생방하는 날이 머지않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방을 3일이나 하다니. Yeah! 소리 질러! Thank you for that excitement. 저는요, 여권에 출입국 도장 찍어주던 것이 그리워요.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또 가끔 여행하는 저는 그 도장마저 추억이었는데 여행이 가고 싶은 월의 마지막 출근 날이네요. 거북이의 비행기 시작합니다. So, Musical Lover said, I sometimes miss the days when they used to stamp your passport at immigration. I remember that and I haven't thought about that at all because things got so convenient and automatic these days, right? 요즘에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딱 패스해버리거나 뭐 전자여권 사용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큰 소리 나는 막 지진 소리 나는 쾅쾅 막 그 도장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었던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도장을 좀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you know, as much as you travel, you would obviously stack up those stamp marks and, you know, looking through all that past passports was quite fun. I liked it. 그래서 아, 나 여행 진짜 많이 다녔네 이러면서 그게 도장이 많아지고 여권이 막 두터워져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연장할수록 뭔가 뿌듯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 도장 시절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도장 몇 개 안 찍혔을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나라도 찍힐까요? 해외를 나가질 않으니까. 요즘에 그런 전자여권이 막 생기고 했는데 근데 여권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쵸? 옛날에는 그 초록색 여권이었는데 전자여권 되고 되게 예뻐가지고 여권 막 새로 받았을 때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continue reading more of your messages. 여러분들 떠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거북이의 비행기.

That was 냉면 by 명카 드라이브 and that song really got me hungry. 점점 배고파지는데 우리 평양 냉면님께서 또 냉면 노래 하니까 바로 등판을 해주시네요. 평양 냉면답게. 냉면을 좋아하는 선머 피디님을 위해 명카 드라이브 냉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직접 해주셨구나. 그리고 선머 피디님 결혼식 때 평냉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are you gonna be serving some cold noodles at your wedding? 맞아요. 우리 국수 많이 먹잖아요. 그뭐 뜻이 뭐였죠? 더라 그긴 국수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그 관계가 이어지라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수를 먹는데 결혼식에 냉면 진짜 괜찮잖아요. 여름에 결혼하면 솔직히 뜨끈한 잔시 국수보다는 시원한 냉면이 더 나을 것 같은데 I'll take that into a consideration sometime in the future. 혹시 경험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름 결혼식에서 냉면 드신 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비님 그러고 보니 서머 PD님의 계절이 거의 다 왔네요. So it is almost your season, summer. Your season is approaching. It is, and I'm loving it. I'm excited every day. I have butterflies inside my tummy because I'm so excited. 여러분들 여름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여름 내내 매일매일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Even though you don't like that hot, humid weather, but think about this sunlight, beautiful sunlight, the sunrise. Sunset, clean air, all those outdoor activities. You know, you're able to go to the beach and everything. You see some green trees out there. It's just so beautiful. 여러분들, 여름을 함께 저처럼 즐겁게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즌이 오고 있어요. 움츠러들었던, 겨울 동안 이렇게 좀 움츠러들었던 제가 이제 다시 피어나는 그런 시즌이 바로 summer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This is regarding MG Q&A. 예전에 극장은 동시 상영이 좋았어요. 표 하나로 영화를 두 개나 볼수 있어서 좋았네요. So I miss the old theaters that had double features. It was great because you could watch two movies with just one single ticket. So I asked about this to Park Geun-hye 팀장님 during the song break because I kind of had no idea because I never experienced it before. And she mentioned that there used to be movie theater that features three movies in a row if you buy a single ticket at night time. 그래서 티켓 한 장으로 막 영화 세 편을 밤 동안 이렇게 상영하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이게 가격적으로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거는 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영화를 보셨는데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근데 이런 거왜 지금 안 해요? 가격적으로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대학생들 어디 오고 갈데 없고 춥고 잘 태웠으면 영화관 가서 자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두 개면은 두개다안 자고 볼순 있을 것 같아요. 밤에 하는 것만 아니면.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according to our 박원희 팀장님, they would feature a very popular movie and at the same time not so popular movie together. 그래서 약간 미끼 상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쵸? 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관에 이런 이벤트, 왜 이제 안 해요? 예, 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해피라이프님. 남편의 생일이라 미역국 끓이느라 하고 바쁜 아침이네요. 가끔은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 그리워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친구 간 가족 간눈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몸과 정신도 피곤해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So sometimes I miss those days when we didn't have phones because we can then have more eye contact and have some real-time conversation with our friends and family members. 그래요. 이 핸드폰이 참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는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질문이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이건데 다들 추억 회상을 많이들 하고 계시네. 옛날에는 이랬던 감성이 좀 있어서 이게 더 좋았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된거 이상 이런 얘기 나눠보는 거죠. 뭐 그쵸. 어쨌든 우리 해플라이프님의 남편분 생신이군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r husband. Have the best day ever. Best birthday ever. 우리 수박이 아빠님, 썸머 PD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운찬 목소리에 힘 받으며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Let's go! 감사해요. 노래 신청 가능하다면 빌리지 피플의 YMCA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셔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oday with this so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for the highlight. And also, don't forget the live broadcast next week, Monday, Tuesday, Thursday. So I can say that see you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라고 말을 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아들. Alright, I'm gonna now groove out with the final song going out to 수박이 아빠, Village People, 영매. YMCA 들으면서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May 18, 1980 marked the beginning of the Gwangju uprisings. Lasting until May 27th, it was a mass protest against the South Korean military government where nearly a quarter of a million people took part and was brutally repressed. Today, it is recorded as a pivotal moment in the South Korean struggle for democracy, and we will take the month of May to remember the brave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Yes, got to get you in, got to get you into my life. Earth, Wind, and Fire. Got to get our cutie-nims into my life as well.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My name is EQ, DJ and producer of this show. Today is Friday. Did I just say today? Australian style. So today is Friday, May 29th, and it's just past 10:05, almost 10:06. I'm your host, and again,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megahertz.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well on Boiner Radio. Just search TBS EFM Live, or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Boiner Radio, or come directly to TBS CFM YouTube channel.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we have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in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just a random, you know, morning mood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for any reason can catch us live in the morning, you don't have to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with our reruns at the 6 p.m. and one more time at the 2 a.m. Early in the morning. Hope you are in a good mood on this Friday morning. 주말에 재밌는 계획 있으신가요? Hope you have some good plans for this weekend. 날씨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주말입니다. 주말에 또 재밌는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나이듦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I think all of us carry certain expectation and fears even about getting older. 그런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대일 때, 10대 때는 아, 내가 20대가 되면은 아마도 이런 일을 할 거야.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인생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When we are teenagers, we imagine what life in our 20s will be like. Then in our 20s, we picture what our life would be in our 30s.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면은 아, 30대의 삶은 어떨까? 40대가 되면 아 50대의 삶이 어떨까? 50대가 되면 60대의 삶이 어떨까? 보통 이 다음 10년을 예상해 보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predict the next decade of our lives. 왜 10년 단위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symbolic meaning of being in the 40s and 50s and 60s, 그죠? 35세에서 45세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30대에서 39세까지의 생각,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0대 때 혹은 30대 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면 내가 아주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완전한 착각이었고요. 50대가 되어도 뭐 여유롭긴커녕 마음은 여전히 조급하고 걱정도 많고 뭔가 그렇습니다. I think in my 30s and 40s, I used to think that by the time I reach my 50s, you know, I thought I'll be living a very calm and peaceful life, you know, slowly enjoying the world with a total peace of mind. But honestly, frankly speaking, that turned out to be a total illusion. Not at all.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듦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긴 하죠. 있기도 하죠. You know, I think we worry about getting older as well. But that fear sometimes ends up being nothing at all either.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떤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와 내가 이 나이가 되면은 너무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있죠.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Some fears about, you know, aging turns out to be completely wrong, which is kind of a good way for us, right?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가 되면은 더 이상 뭔가 액티브하게 이 창작적인 마인드는 없어질 것 같고, 액티브하고 젊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이 나이가 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대나 40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So I assume that, you know, if I reach my 50s, right, I wouldn't be living creatively anymore, and I would lose that youthful energy or passion to do things. Not that I'm saying that I'm active kind of person, right? 그런 active 말고 그냥 마인드가,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어떤 연령대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 또 예상을 해본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What did you think your current age would feel like? And now that you are actually living that age, living in that age bracket, how different is the reality? Is it same as you expected? 아니면 정확히 같은 모습인가요?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I think to each their own, right? 그래서 이런 example sentence를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50대인데, 50대가 되면 이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네? 아니면 살아보니까, 아, 아니네. 완전 다르네. So, what does your real life look like now compared to the version you once imagined? 현재 나이대가 되면 어떨 줄 알았고, 살아보니까 현실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답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 답변도 하나 드렸는데, 돌아와서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답변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켈리 클락슨,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couple of songs,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 and Alpha Bill, Forever Young. Whenever we talk about age, when the age is topic of the show, Alpha Bill's Forever Young always my go-to song. 항상 들으면은 아, 뭔가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Forever Young. 또 멜 깁슨 주연의 Forever Young 그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Have you seen that movie starring Mel Gibson? 멜 깁슨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마 어떤 그 위독한 상태에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위독한 상태가 돼서 그 순간 그때를 견디질 못해서 그냥 본인을 약간 냉동시키는 그런 영화였죠. And then when he woke up from that state, frozen state, I think his 연인, girlfriend also became like a really old woman, 할머니가 된 상태로 이제 다시 만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right? 참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7582님께서 오늘 질문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 약간 그런 차원의 그런 질문인데요. 7582님 says, 어렸을 때는 이 찐 어른이 되면은 모든 옷을 백화점에서만 살 줄 알았죠. I love this. 실크라든가 뭐 캐시미어,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그런 것만 입고 살 줄 알았는데. So when I was younger, I thought that by the time I became a real adult, I'll be buying my clothes at the department store, you know, luxury clothing, right? Silk, cashmere, elegant. 근데 여전히 청바지랑 티셔츠 입는 어른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 대학생 때 진짜 좋아하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학생 때는 너무 비싸기도 해서 나중에 내가 돈 벌기만 하면 거기서만 사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벌고 나이도 든 지금 봐도 그 브랜드는 비싸서 못 사 입습니다. So true, so true. I can really relate to it. So, you know, those, you know, I still wear like blue jeans and t-shirt. And when I was in college, you know, there was a clothing brand that I really liked and their clothes were a bit expensive for students. So I told myself that once I got a job, I would buy all my clothes from that brand. But now, you know, I have some money and I'm older.

But they seem still too expensive. 맞아요. 그때 비싸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전히 비쌉니다. 그죠? 비싸다는 게 not that you can afford it. 내가 이제 살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안 사게 되는 것 같죠. I think that is more to do with our values and, you know, and our belief in cost effectiveness.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굉장히 저도 굉장히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마틸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뮤지컬 마틸다의 수록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When I Grow Up.

Yes, when I grow up from Matilda. Such beautiful lyrics, right? When I grow up, I'll be tall enough to reach the branches that I need to reach to climb the trees. You get to climb when you're grown up. And when I grow up, I will be smart enough to answer all the questions that you need to know the answers to before you're grown up. And when I grow up, I will eat sweets every day and on the way to work, and I'll go to bed late every night. 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한 것이 참 너무 아름다운 곡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7582님 보내주신 사연 정말 절절히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요. I guess, you know, expectation, one of the expectation of yourself when you're older. 나이가 들면 이런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겠지.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을 좋아하겠지. I imagine myself, 나도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점잖게 입게 될까. 양복을 많이 입게 될까. Of course, I don't have to wear, you know, suits for my work. So, but 저도 나이가 들면 이런 좀 얌전한 카라 있는 그런 골프웨어나 이런 굉장히 댄디한 그런 골프웨어 같은 거 입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거든요. But no, 안 입게 되더라고요. So I guess that is not really about, you know, has anything to do with aging, but rather has something to do with your preference and whatnot, 그죠? 그런 것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베니님께서는 teenage days were carefully while in my almost the 30s era now handling the house chores when the parents are gone and also taking care of the siblings, which is not easy, right? Yes, more responsibility, you know, if you get older. But I want to know, is this something that you expected? Is this something that you anticipated in your younger years? 어렸을 때는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어떤 이 나의 기대감과 이 현실을 맞닥뜨린 나의 그런 30대, 40대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쉬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지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영신님께서도 산다는 건 노래 들어보니까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나이가 되면은 삶의 무게가 가벼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더 무겁다. 나이랑 상관없이 삶의 무게가 있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I guess, yeah, the weight of your life, right? Depending on your age, I think it's all same because, you know, every age has to deal with different problems of life. 참, 10대 때는 10대의 어떤 삶의 무게가 있죠. In your, you know, teenage years, right? You worry about, you know, studying and maybe getting into good college, right? In your 20s, different problems, right? You worry about, you know, finishing college with good grades and getting a job. And in your 30s, you know, you worry about, you know, forming a family, getting married. You know the story, right? In your 40s and 50s, your child and, you know, retirement. 삶의 무게는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It just comes in different forms. 그냥 다른 형태로 올 뿐이지. I think knowing that, you know, we all face different problems of life, you know, in different age groups, I think that is, you know, what you realize as you get older, the wisdom of life, right? That the life teaches you. 이런 얘기까지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ve for Fighting입니다. 100 Years.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C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D.
4: Drop it.
3: B. S.
4: Come on, yo!
3: 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Hour 2 begins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a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visually as well. 실시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고요.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Of course, your text messages are always welcomed as well at the pound 1013 for 51, sharp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hout-outs, or random thoughts, or even a simple true check. I'm here for all of it. 별다른 말씀 없으셔도 잘 듣고 있다. 나 여기 지금 듣고 있다라는 말씀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So, talking about, how we expected our life to be in our younger years.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50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차분하게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When I was young, I thought once I became an adult, I would have all the answers and be able to handle everything calmly and confidently. 어릴 때 바라봤던 엄마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셨는데 저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The funny thing is, my mother was actually younger than I am now when I looked up to her as a child. Back then, I assumed I would naturally become as capable and composed as she seemed. 그런데 여전히 철이 없고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10대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But here I am, still feeling immature at times and realizing there's so much I don't know. In many ways, I don't feel all that different from the teenager that I used to be. 아마도 이 오추로공님의 자녀분께서 오추로공님을 보실 때 그렇게 어머니를 보셨던 느낌으로 똑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 think your child probably looks at you in a way that you looked up to your mother, I think. 그냥 내 안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나의 자녀를 위해서는 밖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Just the inside of us. We have a lot of, unstable thoughts and dilemmas. 아마 어머님도 속으로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s kind of interesting, I think, when we look up to our parents, when we see our parents, I think that's how we project our future to be.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나의 미래는 아마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사연이네요. 감사드리고요. 오추로공님.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U입니다. Featuring G-Dragon, Palette.

그렇군요. 어머님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서 나는 하나만 낳아야지라고 생각하셨지만, but life is full of surprises, huh? Life had different plans for Haley님. Raising exactly same number of child, which is three. But I'm just amazed that how positive the attitude Haley님 has. 3남매라면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I'm just so shameful because I only have one child, but still, struggling mightily, if that makes sense. 와, 저도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헤일리님처럼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power to the mother of three, 헤일리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다빈 밴드인데요. 바람.

유다빈 밴드 바람 is the song that you just heard. And thank you. Thanks to Haley님. All I can say is like mother, like daughter, they say, right? 어머님께서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헤일리님 역시 그대로 대를 이어서 삼남매 엄마이신데요. 진짜 I would have to say I'm genuinely in awe of the positive energy and the optimism coming from the mother of three. 이 삼남매 어머니에게서 얻어지는 이 positive energy 너무 감사드립니다. 3056님께서는 살수록 부모님 덕에 너무 편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모든 게 칼같이 제 책임이니까요.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how comfortably I live my life thanks to my parents. But now, you know, I am in charge of everything and I am accountable for everything that happens, right? 맞아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부모님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So whenever you feel the weight of life, I think that's when you kind of reflect and think about the same burden that your parents, you know, had to, you know, go through. 7582님께서 김영하 작가의 랄랄라 하우스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버스는 항상 엉뚱한 곳에 우리를 내려놓는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꽤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도 생각나지 않지만 저 문구는 인생의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네요. 하도 엉뚱한 데 자꾸 내려놓아서 이제 좀 정규 노선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7582님 says, in this book, Lalala House by the writer 김영하, there's a line that says, the bus of life always drops us off in unexpected places. Always think of that line whenever there's something happens that in my life. Hopefully, you know, my life has plans, sort of regular plans that I could really anticipate. 뭔가 이렇게 like a bus that follows through routine lines and regular, I don't know, destinations. 말이 잘 안 나오네요. Regular route, I guess. I guess, you know, that's not going to happen. We all know that, right? 하지만 그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통터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노래 듣고 와서 바통터치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illy Joel입니다. All About Soul.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of Ba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that get a chance to be DJ EQ. So once we play a song, it's over to you to connect the song with another song.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곡 코너죠. 바통 터치 시간 돌아왔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곡 중에서 하나 선곡해봤는데 5750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Childhood라는 곡을 선곡을 해주셨는데 I think that would be the first song.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분위기로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런 의미에서 Childhood 선곡해 주셨는데 이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This is Michael Jackson from the movie Free Willy 2 actually. This is Childhood.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 44-9599 굿네이버스.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Apologies. That was 김동률 아이처럼. 오케이. 그럼 계속 이어주고 계신데요. 3998님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옛날 노래이긴 한데. 이진관 씨의 인생은 미완성이죠. So life is to be finished. Life is incomplete, right? 맞습니다. 뭔가 어울리는데요. 지금 분위기랑. Because you know nobody knows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our lives in advance. So everything is incomplete. And you know even though you have a perfect plans, right? As it stands, it is incomplete. That's, you know, why life is beautiful, right?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진관 씨의 곡인데요. 3998님의 연결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인생은 미완성.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아니죠. 제가 대학교 때쯤 나왔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I'm in my 30s now, so 제가 대학교 때 유행했던 곡이죠. 좋습니다. 연결곡이 하나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6439님께서인데요. 바로 연결해 주셨는데, I think it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that we just played.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6439님께서 I'd like to suggest the song Frank Sinatra, That's Life. Frank Sinatra가 부르는 That's Life. 뭔가 약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Frank Sinatra says 그게 인생이야. C'est la vie. C'est la vie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6439님 연결 감사드리고요. 바로 틀어드립니다. Frank Sinatra, That's Life.

와우, wow, what a song. Frank Sinatra, That's Life. 와, 이 선곡에 대한 반응이 뜨겁네요. 소희 님도 크, 너무 좋습니다. 뽀 님 역시 또 독더미 님.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 주셨네요. 와우. Lovely song. 6439 님. 멋진 선곡 감사드립니다. 가사를 보니까 I just skimmed through the lyrics of this song. 이렇게 되네요.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 shut down in May, but I know I'm gonna change that tune when I'm back on top in June. 4월 달에 굉장히 당신이 높이 올라가 있다가 5월 달에는 다시 한참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6월 달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노래를 바꿀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곡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감사드립니다. Frank Sinatra, That's Life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결 갈까요? 소희님께서 인생은 미완성 맞죠? That is so true. Life is a work in progress. 전 요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아름다운 감정이죠. 인생 역시 슬프기도 기쁘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요. I've been really delving into the lyrics of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by 악뮤, which really resonates deeply with me. Joy and sorrow are both beautiful emotions in their own way. Life can bring moments of happiness and sadness, but I try not to forget that in the end, life itself is something beautiful. 와, 오늘 약간 이 분위기 뭡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와 어떤 그런 게 느껴지는 선곡과 사연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소희님의 연결곡이고요.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곡이었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which was a connection song sent in by 소희님. 와, 오케이. 기쁨, 슬픔 모두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I think we only get to realize that I think when the sadness is all over. 우리가 슬픈 감정을 한참 느낄 때 그 한 가운데에서는 참 아름다운 감정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I think we never get to realize that when we are in the thick of things. 뭔가 이렇게 한참 그 슬픔을 지나갈 때 I think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커넥션송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도 역시 좀 굉장히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곡 마지막 곡으로 듣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EQ is out of here.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조용필입니다. 라이브 버전 바람의 노래.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안녕하세요현대해상

0: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天涯放映厅。

0: That was Back in Time by Huey Lewis and the News, and that was a funky music to start with.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Friday, the 29th of May, also the last Friday of this month. Yes, this month has passed already, and now we are expecting a brand new month.
1: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죠? 이제 하반기 시작이에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른다는 것이.
0: Well, going back to the opening, can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Personally, I think half of adulthood is just creating accounts and proving that you're not a robot over and over again. We were promised convenience, but somehow every easy task now comes with 5 extra steps, a verification code and everything. And the funny thing is, we complain about it while still clicking accept all cookies without reading a single word.
1: 진짜 요즘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앱 다운받고 본인 인증까지 거쳐야 되고 뭐 배달 하나 시키는데 거의 무슨 약간 서류 전형 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에는 배달 주문을 하면은 막 130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뜨고 일찍 도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좀 그런가 봐요. 뭔가 옛날이 더 간편했던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전화로 주문해서 아 여기 어딘데요? 뭐 짜장면 두 그릇이요? 이러면 바로 이렇게 배달이 왔잖아요. 그게 더 편리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앱 다운받고 막 무슨 뭐 인증하고 카드 등록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더 편리한 건가?
0: It made me think, has our life really become convenient and efficient? Compared to the past?
1: 이런 질문을 넌지시 좀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배달을 제가 거의 안 시키거든요.
0: So after ordering a food through that delivery app after a long, long time, you know, it got me thinking about all these stuff that are out there, convenient stuff that are out there that we're using.
1: 뭐 진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과연 정말 편리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Let me know. I hope all of you are listening today.
1: 지금 일찍부터 출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0: We're live today, everyone.
1: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놨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So find me on YouTube, everyone. Just search for that channel,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because we are live.
1: Okay. 여러분들 누가 모닝그루브 듣고 계신지 한번 출첵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0: Ben Spiral, all the way from the Europe. Hello, happy Friday, everyone. Happy midnight greetings from Europe. Hello, Ben Spiral. I've been expecting you this morning, and you're her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ll the way from Europe.
1: 코코님, good morning. 닥터페이퍼님, 생금생금 good morning. 해피라이프 생금 good morning. 썸머피디님, 반가반가. 베니, good morning입니다. 상민님, good morning.
0: All of our morning group universe are here.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침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굉장히 또 부지런하고 잘한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이죠. 아침의 모닝 그룹은.
2: 1960, also known as 수박이 아빠. I wonder why you're 수박이 아빠.
3: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DJ님 덕분에 영어 공부도 하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 수박이 아빠입니다. 수박이는 제가 마음으로 낳은 고양이 이름이요. 아, 귀여워라. 근데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수박이 아버님. 고양이 사진을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 모닝그룹 좀 룰이 있거든요.
0: If you're here to talk about your puppies or your kittens, you gotta send in a picture of them so that I could see.
1: 왜 수박일까요? 뭔가 점박이가 있을까요? 그 고양이 뭔가 무늬에. 오, 수박이 얼마나 수박같이 생겼길래 궁금합니다. 왜 수박일까요?
0: And thank you for tuning in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1: 모닝그룹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0: 7381 썸머 PD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잘 듣고 있는데 때론 지적이고 때로는 신박한 진행에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돼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닝그루브 채널을 찾았어요. 영상이 딱 한 개 올라와 있는데 썸머 PD님 매력 폭발하는 금요일 코인 노래방 영상이었네요. 바로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앞으로도 모닝그루버로서 잘 들을게요. 썸머 PD님 짱 멋져요.
2: Okay, first of all, this is a really, really touching message. Thank you for all that compliment. And also, thank you for making that effort to find that channel because, yes, I'm uploading that video clip every single week so that you guys can re-watch if you would like to. Or if you missed out on a show, you know, that could give you a chance to listen to it all over again. But you're saying that only one video clip is uploaded? No, no, no. 저 썸머는 그렇게 게으르게 영상 하나만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매주 제가 썸네일까지 직접 제작을 해가면서 요즘에는 노래도 자르고 있어요. 이 저작권에 자꾸 걸려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들 잘 한번 찾아보시고 예전 것도 들으시면 재밌거든요. So check out all the clips that I've uploaded. And I've been uploading that every Friday. And speaking of that,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금요일마다 생방이잖아요. 아,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여러분, 생방송이 좀 늘어났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월수금 이렇게 이제 생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So, good news if you're a Morning Groove fan. We're gonna g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but just for next day, since we have the elections and everything, we're gonna go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너무 좋죠? 빠밤! 그래서 생방송이 금요일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TBS 사정이 대단히 이렇게 막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남은 뭔가를 이렇게 탈탈탈 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지금 밖에 뭐 에어컨디션도 잘 안 돌아가고 예, 저거 아마 막 끽끽끽 소리 나고 막 되게 그래요. You know, when you like crawl walking into that old home, you hear those like sounds and everything, like rat sounds. 에어컨에서 자꾸 쥐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식겁을 했는지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없는 형편에 막 쥐어짜가지고 아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기다려 조금이라도 더 생방을 해야 돼 이런 우리 제작의 마인드로 우리 바울이 팀장님께서 이걸 또 성사를 시켜주셨어요. So it's good news, I guess. 그래서 while we can go live three times a week, we're gonna do our best to make your morning the best morning ever. So yeah, tune in, tune in. Everyone,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런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어쨌든 생방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어, 많은 관심, TBS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song requests and leave us your message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let's move on to MG Q&A just after thi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Welcome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Just one question for you to answer, and it's very simple. So listen up, everyone.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actually so much better? Remember what I said in the opening, everyone? We got a question about all that convenience that we're taking advantage of these days. 오늘의 질문입니다.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So let's all think about this today. That convenience that we're using these days in everyday life might be not so convenient. 뭐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것도 직접 장 보면서 쇼핑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Or maybe ordering after looking at the leaflets. 뭔가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보고 전화로 주문하는 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편할 수도 있고요. Maybe ordering food directly and etc. 저 같은 경우는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그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So we are able to follow up on the bus arrival time through apps. And also if you go to the bus station, you're able to check how many minutes are left until the bus arrives. And I don't think that's convenient. It makes me feel even more patient. And that is such a stressful feeling. I know it's all efficient and everything, but sometimes I'm like, oh, I don't want to know.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나설 때부터 계속 버스 시간을 막 확인을 미리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버스가 7분 뒤오면 지금 나가면 되나? 이러면서 그 계산을 막 엄청 미리부터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냥 예전에는 어휴, 그거 좀 기다리면 오겠지.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You know, it makes you prepare extra in advance and sometimes like it's giving me an extra stress. So I feel like maybe I don't want to know the arrival time. It's gonna come when it's supposed to come.
3: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아 옛날 방식이 더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2: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by leaving your comments, everyone. I'll be waiting for all of that. An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Here is Cannibal, 그땐 그랬지.

Tuned into Morning Groove. 우리 줄무늬 모닝 그룹 오셨네요. Welcome, welcome. 어서와요, 어서와요. Good morning, everyone. 이라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봐요. 펭귄킬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많이 많이들 와주시고요. 옆에 사람들 붙잡고 모닝 그룹을 이렇게 스피커로 볼륨 업 해가지고 막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알바생들 열일하셔야죠. Now going back to MG Q&A,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the old days were so much better? 옛날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좋아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1등으로 또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대학교에 합격 여부를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하고 안내원한테 축하를 받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죠. 영화 Now and Then의 OST Sugar Sugar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miss the days when we had to call to check our college acceptance status and would receive congratulations directly from the operator. Is that so? 막 축하도 해줬었어요? 그래서 뭐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럼 불합격일 때는 위로를 해줬었나요? 그것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쵸? 이 전화 전 시대가 그 데자부 같은 거기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어디야? 내 이름 있어? 어디 있는데? 나 안 보여. 나 좀 들어줘. 나 키 작아서 안 보여. 막 이러면서 그 확인하는 그거는 더 옛날인 거죠? 아, 대학교 이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게 전화 걸 때 진짜 긴장되겠다. 그쵸? 이 전화 하시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때가 더 좋았던 거 맞아요? 그냥 뭔가 프라이빗하게 조용히 확인하고 싶지 않나요? 그냥 굳이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이건 지금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께서는 합격 축하 전화를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대학교를 합격하신 것과 어쨌든 그 긴장하면서 딱 전화를 걸었는데 저 결과 어떻게 됐나요?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축하를 받으신 그 좋은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불합격이었으면은 이 방법을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아, 배달도 옛날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좀 이렇게 시장 가가지고 막 직접 보고 장 보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요즘에는 과도하게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So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문자번호 #1013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Okay,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the song going out to Kim's Fan Morning Groover. This is the Archie's Sugar Sugar.

Seulgi Hong messaged, "Good morning. I usually check in while driving, but this morning I started earlier without kids. Went to swimming. Feels so good. That must be really, really good because you have a little break from your kids. And at the same time, you have that time for yourself, you know, for you to work out in that very, very quiet swimming pool."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이 물속을 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조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즐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는데 그 조용함, 고요함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So I guess that is another beauty about swimming, that you get to enjoy that quiet and peaceful moment for yourself, right? 5532. 서머 PD님, 굿모닝. 출근 전에 아침 일찍 수영하고 왔네요. Ooh, another swimmer here. 너무 개운해요. 그리고 저도 닉네임 지어주세요.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so you want a nickname also because you're a working mom raising two kids and you have also finished your swimming workout. We have a lot of swimmers. 우리 마린 모닝그룹어들 꽤나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 이른 수영을 또 즐기신 후에 모닝그룹을 듣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완벽한 그런 미라클 루틴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쵸? So you need a nickname 5532. 뭐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정보가 좀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우리 5532 모닝그룹 항상 참여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GOD 팬이시잖아요. 그래서 GOD 팬 이렇게 좀 불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뭐 신박한 닉네임을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 5532 모닝그룹 뭐 혹시 이제 탈덕하시고 다른 아이돌 이제 팬이신가요? 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정보를 조금만 제공해주면 저희가 이렇게 잘 가공하고 믹스해가지고 닉네임 하나 지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GOD 팬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2, you're a GOD fan. 좋습니다. 이렇게 또 닉네임 원하시는 분들 저요 저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닉네임으로 호명해 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번호보다는 조금 더 정감이 가잖아요. 5532 이거 말고는 우리 GOD 팬 모닝그룹어 오늘도 수영하셨어요? 이러면 더 이제 친해진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또 닉네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Let's go back to today's MD Q&A, okay? Let's go back to the topic.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저는 아무리 요즘이 편리해도 옛날 방식이 더 좋았어요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되게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TV를 켜는 것. 저는 이제 TV를 딱 보려고 키면 가끔씩 TV를 보거든요. 뭐 스포츠 경기나 뉴스 볼 때. So when I turn on the TV, what I see is not the channels that I want to watch, but the OTT option screen. 그러니까 키면은 일단 통신사 화면이랑 그 OTT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먼저 등장해요. 마치 컴퓨터 바탕화면처럼. And I don't like that. 저는 이제 막 채널을 막 돌리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딱 떠야 되는데 TV를 키면 옛날에는 바로 그 채널이 빵 떴거든요. 요즘엔 안 그래요. 그래서 turning on the TV, I guess it was so much better for me at least back in the days. 그리고 뭐 we used to memorize at least like five numbers, five phone numbers, didn't we? And I think that was pretty nice too. 전화번호도 한 다섯 개쯤은 우리가 외우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옛날 방식 괜찮았던 것 같고 You know, we were able to just wait.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택배 배송이 조금 느리지만 여유 있게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You know, what are those? Let me know.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사진 인화요. 휴대폰에만 사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추억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Happy 불금, everyone. For me, it is photo printing. Since all of my pictures are just stored on my phone, I feel like I don't actually look back on those memories as much. 이거 완전 공감되는 게 이게 사진 인화라는 작업 자체가 you know, photo printing, it requires you a lot of work, right? You have to go to that place, a certain place to print your photos. You gotta pay. And because of that, shooting every single picture was such a precious moment. 그래서 사진 한 장 한 장을 좀 정성스럽게 찍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열 장씩 못 찍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나 사진 찍어줘. 엄마, 오빠, 나 사진 찍어줘. 이러면은 막 이러면서 막 열 장, 막 20장, 막 거의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귀찮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바바바바바 이러면은 내가 이제 그 사진 똑같은 사진이 막 20장씩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소중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누르면 다 찍히니까
근데 인화를 하면은 한 장은 당좀 정성스럽게 찍어지는 그런 게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 guess you know, photo printing was so much better back in the days. Now we don't do that often. 이제는 이거 사진이나 웬만한 사람들 할줄 모를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그냥 너무 전문가의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아, 또 뭐가 있을까? 저는요, 약간 인터넷 그 리뷰 없었던 시절도 나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You know, when we didn't have so much reviews on a restaurant or cafe. I mean, it's helpful, I get it, but you know, now we're all over those like events and everything.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 갈 때마다 아, 이거 리뷰 작성해 주시면은 음료 쿠폰 드릴 건데요. 이러면 막 그거 작성해야 되고. And it keeps me thinking like, okay, are those reviews real then? 왜냐면 그거 부탁을 해서 리뷰를 작성을 하면 별을 다섯 개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짜로 뭐 준다는데. 좋게 작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솔직한 리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리뷰 없던 시절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은근히 이게 피곤할 거란 말이죠. 신경이 쓰이니까 별을 딱네 개만 줬으면 이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해놓고 왜네 개밖에 안 줬지? 막 이러면서 고민에 빠지고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우리 모닝그룹어들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공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morning groovers. Now it's time for a song break. Here is The Last Good Night, Pictures of You.

We have some message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월수금 방송 오래 들었다는 소식 중 가장 반가운 소식. 아, 그 정도인가요? 아, 이러면 또 방송을 만나는데. But just remember, 다음 주에만, 딱 다음 주만, 월, 화, 목에 만나는 걸로 해요, 우리. 딱 다음 주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분간 월수금 이렇게 생방이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So just for next week, it's gonna be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And the week after, it's gonna be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It's not that difficult. 우리 서비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Good morning. 저번에 무보수로 지금 21개월 동안 진행하신다는 거 듣고 너무 놀랐어요. 빨리 TBS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라이브 듣고 싶어요. 무보수인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really hard to believe that people are working here for over 21 months without getting paid. 맞아요. 저야 뭐 2시간 띡 생방하고 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 남은 직원분들이 21개월이 넘었죠, 벌써. 정말 그 9 to 6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거의 직원처럼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동안 21개월 동안 이 TBS를 지키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는 거 되게 팍팍하잖아요. 월급 받아도 사는 거 되게 힘든데, 안 받고서는 이렇게 출근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대단하고 또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TBS 정말 꼭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좀 절실할 때고요. 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go back to MG Q&A. The things that were so much better back in the days, that were so much more convenient back in the days. Oh, and Vince Bureau said, TBS EFM in the past with live radio from 5 or 6 a.m. to 9, 10 p.m. or even 2 to 3 a.m. next morning was truly wonderful. Fighting Summer PD and all TBS EFM people, thank you. Oh my gosh, memories all of a sudden. We had such good programs back in the days. And yes, we did start live broadcasting from 5 a.m. And one of my closest seniors used to produce that show. It was those really good times.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더니 TBS EFM이었거든요. It was like

The busiest broadcasting station ever. We had so many people coming in and out. 좋은 프로그램 진짜 많았는데 다시 그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에 제가 아직도 지금 못 태어나가지고 TBS에 대한 이 미련이 엄청나요. 잘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 다시 컴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니님께서 4268 Morning Groover, 봉지야 사마피디님, 봉지야, 봉지야, 봄디야. Are you reading me in Portuguese? 포르투갈어인가요? Bom dia, bom dia. 써머피디님, 월수금 라이브 소식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DM으로 실시간 대화를 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었던 삐삐 음성 메시지가 그립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데니로 불러주세요. 신청곡이 있어요. 영화 접속 OST에 A Lover's Concerto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데니님으로 저장을 딱 드렸죠. So, even though chatting in real time through DMs is convenient these days, I sometimes miss the, voice messages, that used to fill us with so much anticipation and also excitement. 삐삐 감성, 음성 메시지. 그쵸. 삐삐에서 이제 탁 잠시만은, 연락 왔네? 이러면 이제 또 가가지고 또 메시지를 남기고.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정성이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약간 감성적인 것 같고 편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막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은 좀속 터지지 않을까요? 그런 감성을 이제 시간 많고 여유 많을 때한 번쯤은 좀 빠져보고 싶다 할때한 번쯤은 좋겠지만 또 급한 연락은 또 톡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냉정한가요? 우리 규현맘. 키오스코 주문이 불편해요. 그냥 면대면으로 주문하는 거 훨씬 편하고 계산도 편했던 것 같아요. So I find ordering through kiosks is so inconvenient. I think ordering face to face was much more comfortable and paying was a lot easier too. 이것도 약간 키오스크 바이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게 계산이 대단히 복잡한 그런 키오스크가 있어요. 어디 햄버거 프랜차이즈 키오스크가 전 너무 어렵거든요. 뭐 항상 뭐 적립도 입력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막 누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 터치스크린도 잘안 먹히고 그쵸? 그냥 딱 가가지고 무슨 세트 주세요. 끝.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한데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난 느낌이 날지 않나요? I sometimes feel like the time that I have to put into got extended when it comes to using kiosk machines. 이걸 아무리 제가 따따따따딱 이렇게 잘 해도 그냥 사람한테 주문하는 게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입만 몇번 뻐긋뻐긋하면 주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옛날 방식이 더 편리했어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어요.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그 요즘에는 근데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어쨌든 임금 절약하려고 사용을 하는데 가끔 그래도 키오스크 낫다고 생각할 때좀 불친절한 사람들 만났을 때막네 주문이요 네 뭐라고요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주문 없어요 메뉴에 막 이럴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그냥 키오스크 보면서 주문하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편리한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나중에 키오스크가 더 불편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돌아오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모닝그루브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모닝그루브의 신청곡 맛집이잖아요. So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Danny Moninggroover. This is Sarah Vaughan, A Lover's Concerto.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Glad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also, we're live in the studio at this moment. And yes, it is a viewable radio, everyone. So search for our channel,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E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고요. Another exciting announcement, as I mentioned earlier, we have decided to go live 3 times a week. Hooray! Just for next week, it is going to be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And from the week after, we'll be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Easy peasy. This is not permanent, everyone, but we are going to do as many live shows as possible, and we will update you as soon as we expect any changes on the program schedule. 그래서 또 약간의 생방송이 변경이 됐죠. 스케줄이 이제 주 3회 생방송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다음 주만 월화목, 그 다음 주부터는 월수금. Easy peasy.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코너를 할까 좀 머릿속으로 구상 중이에요, 여러분들. So obviously there's gonna be new segments, and I'm trying to, you know, come up with that idea. So wait for it, wait for it.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Pepperoni, hello from Brazil. Are you serious? Happy to see the show on. Hello, Pepperoni. Bom dia. Boa noite. What time is it in Brazil at this moment? Should I say boa noite? I love Brazil. Nossa, nossa, se você me mata. 저 브라질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I have so many good Brazil friends. Are you seriously listening from Brazil? Are you Brazilian or something? Or are you Korean who happens to live in Brazil? Or are you on a business trip or on vacation? 갑자기 브라질 하니까 대흥분한 썸머 PD를 지금 듣고 계신데요. 브라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아셨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가 브라질, 센트럴 유럽, 필리핀에서 마구마구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반장님! 반장님! 왜 이제 오셨어요? Good morning. 오늘 아이가 학교 아침 예술제에 참가해서 영상 찍어주고 가야 해서 아직 출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So that's why you've been having a rather busy morning.

평소와는 좀 다른 아침을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기분 탓인지 더 바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우리 영애이치님. 또 오늘 아버지 노릇하러 가시는군요. 사진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우리 영신님 모닝그룹은 서머피디님, 모그님들 굿모닝이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신님. 조국님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생금. 행복한 시간 함께하러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도 반갑고 이번 달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운전 중이어서 청취 모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조금 모닝 그룹 고생 많으셨습니다. I guess you had a long day after working so much, and now you're finished on your way back home, relaxed, and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So enjoy this time to the max. 또 퇴근길 이제 일 이제 자유다 하면서 자유를 조금 만끽하시면서 또 퇴근하실 때 즐겁게 또 모닝그룹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모닝그룹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And for today's MGQ&A topic, I asked you guys,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and convenient?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취업 부장님 어서 오세요. 굿모닝입니다. 선머님 셔츠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별 셔츠는 아니에요. 근데 또 예쁘게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보러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가끔 언니들이랑 TV 프로그램 놓친 거 다시 볼 때, 예전에는 신문에 TV 편성표 보면서 형광펜질 하면서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 하니까 기다리고 있던 게, 기다리고 했던 게 그립기도 해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랬으면 훨씬 잘 기다리고 참지 않을까 싶어요. Sometimes I reminisce with my sisters about the old days when we missed a show we wanted to watch on TV. We used to look at the TV guide in the newspaper, highlight the programs with a highlighter, and wait for them because we knew exactly what time they're supposed to be aired. And I really miss those memories. It makes me think that if kids these days did the same as we did, they might be much better at waiting and being patient. 요즘에도 그 편성표, TV 편성표 뉴스 신문에 나오나요? 신문도 요즘에는 많이 안 보니까, 그죠? 그럼 막 현관벤 치면서, 마치 그 급식 메뉴에서 현관벤 치면서, 이때는 맛있는 메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 설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꾸지고 이제, 이때는 내가 재밌는 거볼수 있겠다. 오케이. 뉴스 피키고, 다큐 말고, 오케이. 이제 뭐 인기가요. 막 이러면서 하이라이트 치고. 그런 재미가 좀 있었죠? 옛날엔 그런 걸로 재미를 느꼈었어요. 우리가. 예, 믿거나 말거나. 지금 듣고 계신 초딩 모닝그루버들 이런 게다 재밌었어요. 요즘에는 뭐 릴스 이런 거 재밌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현관 배쳐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우린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다림의 미학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Being patient is just a beautiful thing ever. 이게 좀 사람이 차분해지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하시면서 오늘 엄마 오늘 모닝그룹에서 일했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은 또 대화 거리도 늘어나고 가족들과 화목해지고 이게 바로 모닝그룹의 효과입니다. Alrigh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 부장님, and I'm going to be back for that coin 노래방 모닝 그룹버스, and I'm ready to, fill up your morning with some extra energy. Here is Harry Styles as it was.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세요? Red Red Wine 먹으면 머리 많이 아파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함께 즐겨보는 그런 노래방 시간이에요. And we select variety of music, and I guess today's genre is up to you. It is reggae music that reminds you of some Caribbean beach out there. 에메랄드 그런 느낌의 바다를 상상해 보시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르가리타 한 잔 드시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Red Red Wine 따라 부르시면 돼요. The lyric is all of it, you know? Red Red Wine만 하면 돼요. 그냥 춤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덩실 덩실 슬쩍슬쩍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거든요. So this is how you enjoy this music. 자, 시작합니다. Red, red wine, 빨간 와인. 빨간 와인. 빨간 와인. White wine 말고 빨간 와인. 가까이 와줘. Okay. 자, 인트로는 이제 끝났으니까 퀴즈 타임. 어때요? 어때요? TMI 퀴즈 오늘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썸머는 누구일까? Who is that summer? You know, what summer for you? I've never heard of her before, so you might want to get to know me, right?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summer. 굳이 몰라도 되는데, 쓸데없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TMI 퀴즈인데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썸머가요, 다음 달, 6월이죠. 6월이 코앞이에요. 6월 말에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과연 제가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So this is the quiz, everyone. Summer is going to a friend's wedding at the end of next month to do this. What on earth is she going there to do? Summer는 과연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퀴즈 어렵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know. Also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펭귄킬러님, TMI 퀴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의 결혼 반댈세 라고 외치려고 라고 해주셨어요. 와, 또 막장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절친 결혼식에 갑니다. 전혀 반대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고요. 축하 대단히 해줄 예정입니다. 땡땡. 우리 퍼포드님, 축가요. Bridal Maid 라고 해주셨는데, 아, 축가를 진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노래 실력 아실 텐데. So you really think that I'm gonna be singing at my friend's wedding? Really? Really? Well, the answer will be revealed soon.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This is Benny King, Stand By Me. 내 옆에 계셔주세요, Morning Rivers. Don't go anywhere.

0: stand.
1: Stand by me.
0: Junto a ti.
1: 옆에 너는 junto a me. 이게 되겠네요. 어때요? 세계 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 좋아요.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사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명품 진행이요. 자, 신랑 신부 입장. 오늘 신랑 표정이 대단히 덤덤한데요. 아주 용맹하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거? 망하겠는데? 진행하다가? 근데 보통 진행은 신랑 측에서 하지 않나요? 과연 제가 진행을 할까요? 2207 also said that you're gonna be doing that MC on your friend's wedding. 사회 보러 가십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게 우리 신규 모닝 그룹업께서 보내주셨어요. 꽤나 또 신규 모닝 그룹 어치고 되게 확신하시네요. 우리 지오디 팬님께서도 춤부라도 하나요? 축하 춤이요. 살사 댄스. 축하 무대. So you're gonna be dancing at your friend's wedding. 딴딴딴딴딴딴딴딴 세뇨리타 세뇨리타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다리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 원피스 입고 막 제가 막 딴딴딴딴 막 이렇게 할까요? 재밌겠다. 제 친구가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을까요? 우리 6294님 You're gonna be receiving the bouquet. 부케 받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과연 그럴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부케 요즘에 그냥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뭐 그냥 받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다 봐줄 것 같아요. 예, 부케 받으시는 건가? 결혼식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들 좀만 더 보내보세요. 정답에 근접한 답이 좀 나오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So you guys need some extra effort. 자, 여러분 진짜 쓸데없죠. 성모가 결혼식에서 뭘 하든 말든.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저 친구 결혼식에 뭐 하러 갈까요? 라고. 아, 우리 GOD 팬님께서 지금 열정이 터지셨어요. GOD 팬 is coming up with some multiple answers. 베프의 진심이 담긴 편지 읽어주는? 이라고 왔어요. You're gonna be reading some congratulating letter to your friend? 오, 베프 결혼식 맞습니다. 일단 요건 정답이고요. 좋아요. 이 노래 끝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This is Korean cake reggae, everyone. 핑계 by 김건모 선생님. 언제부터 김건모 씨가 선생님이 됐죠? Do not make any excuses, everyone. 닌 내게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Let's go together.
0: 지금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Do you think that you can put a smile if you're in my position?
1: 영어로 가사 번역하니까 너무 길어져. 구구절절. 우리 펭귄키러님 패백하러 가시나요? 아, 건무형이다. 맞아요. 핑계입니다. 패백을 제가 하는 건가요? 이거 뭐 신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닝그룹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줄에 보시나요? 덕담 해주시나요? 아, 덕담. 제가 그럴 나이가 벌써 된 건가요?

them, and you're making up with excuses. You're coming up with excuses. 노래를 이렇게 망치는 능력. 그냥 한국어로 부를게요, 여러분들.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what is Summer going to do at her best friend's wedding? So it is her best friend's wedding. 제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거진 뭐 한 십몇 년지기 친구네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 친구 결혼식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와, 지우 대표님 지금 폭주하고 계세요. 혹시 서버 PD님 숨은 탤런트 사진 찍어주시나요? 라고. So you're gonna be taking pictures for your friend's wedding. 아, 이거 돈 좀 많이 줘야 될 텐데, 이거 사진 하려면. 아, 제가 사진을 찍히는 건 좋아해도 별로 이렇게 찍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 사진 찍어줘 하면은 막 20장 띠디디디 이렇게 눌러주는. 도대체 사진을 어느 장단에 맞춰주기가 좀 힘들어요.

엄마 피디님 평냉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또 주 1 평냉하고 있거든요. So I'm having cold noodles every week, everyone. 자, 그 정도로 평냉을 좋아하시는데 또 우리 best 알바생 되시려고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 주어주셨어요. I love your nickname, cold noodle, 평양냉면. 장미님, 아, 저 심지어 오늘도 먹으러 가네. 점심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퀴즈로 할걸. 대박. 아, 진짜 바본가 봐요. You know who I'm gonna have this Korean cold noodle with? I'm going to be meeting up with Christina, who used to be the host of Morning Groove. 제가 크리스티나 선배님 만나러 가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거라서 방송 끝나고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달려갈 예정이에요. 평냉 타임 어때요? 어때요? 부럽죠?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께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장미님 재밌어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장미님. 어서오세요.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Okay. Our next song is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 A Believe in You 듣고 계십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반기 Start. 여러분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So since you guys are suffering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오, 우리 2207 신규 모닝그룹은 제 찐치는 축의금 받아줬어요. 혹시 어쨌든 늘 밝은 사모님 찐치는 행복하실 듯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친인척들이 하거나 친구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숫자에 약해요. So I'm not really good with counting or having cashes. 그래서 친구가 저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저 축사하러 가요. 축사. 예, so I'm gonna be reading letters to my friend, my handwritten letter. So I'm going to a friend's wedding to give a wedding congratulatory speech. 그래서 마이크 들고 친구야, 벌써 네가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저 좀 약간 친구 앞에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전 좀 슬픈 감성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I didn't even start writing. I need to start writing. So I don't know what to write. 혹시 축사해보신 모닝그룹어들 계신가요? 저한테 팁 좀 전수해주세요. So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congratulatory speech for your friend's wedding? I don't know what to write. 좀 웃기게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I don't want to make the bride cry, okay? Because I know that she has been put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to put on that makeup. 또 이렇게 분장하느냐고 친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눈물을 흘리게서 지워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많이 고민 중입니다. 혹시 꿀팁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부케도 받아요. 친구가 너 싱글이지? 부케 받아 이래가지고 어, 알았어 이래가지고. 예,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예, 저를 이렇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케도 받습니다. 저 되게 많은 거 하죠? So I'm gonna be so busy at my friend's wedding. 축사 끝나면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박수 치다가 사진 찍으러 가고 또 달려가서 부케 받고. So in order to do that, in order to receive the bouquet, I am actually playing badminton these days.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순발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배드민턴도 요즘에 치고 있어요. Nice catch 해야 되니까요. 놓치는 것만큼 좀 슬픈 게 없더라고요. I don't want to ruin the flowers, obviously, because the flowers are gonna be mine. 근데 부케도 잘 받으려고 지금 민첩성 훈련을 위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o that's what I'm gonna do. 우리 GOD 팬 축하드립니다. You got the answer correct. GOD 팬님께서 우왕 맞췄네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진심이 담긴 편지라고 했어요. 우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제 닉네임 GOD 팬이 되었나 봐요. 꺅! GOD 팬이었던 걸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you're happy with your nickname? Yeah? So we do have, you know, good memory.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is like doing an excellent job in catching up with that. 그래서 우리 5532 모닝그룹은 지금부터 GOD 팬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5532 하면 GOD 팬입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GOD 팬. GOD 하면은 5532 모닝그룹어를 생각해주세요. Alright, this is Full Moon, Wanna Free, Fly to the Sky, OPPA 오빠들의 Sea of Love 듣고 계십니다. 하니 오빠와 그 Brian OPPA 제가 되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선샘 모닝 그룹은 설마 우리 다음 주부터 크노크노 주 3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마요. 제가 똑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So I don't want to repeat the same stuff over and over. So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ifferent segments for each day. Obviously. 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닝그룹들. So wait for it. 기대해 주세요. 뭐 어떤 코너들을 또 선모가 혼자 이렇게 들고 올지. 게스트는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원래 옛날 진짜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when we think about those programs that we used to have back in the days, we used to have different guests for every single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ll different guests. Can you guys believe that? 이랬던 날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돈이 없잖아요. 게스트 없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해서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 있는 코너들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생방송이 늘어난 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일 아니겠어요? Morning Groovers,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that congratulatory speech? 제가 방송은 해봐도 이 축사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다음 주까지인가 내야 돼요. 예. 아니면 확 울려버릴까? 제 친구 그냥 울려버릴까요? 또 그런 게 축사의 맛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축사하면은 그렇게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만큼은 울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울리는 것도 또 한번 재밌겠네요. 제가 우는 거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Anyways, morning viewers,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또 이렇게 또 제 TMI 퀴즈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Alright, morning viewers, it's time for me to go and get ready for that news headline. So I'm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For the moon, let us sing. This is the flight to the sky, sea of love. 어디 가지마.

Happy Friday,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s we wrap up the month of May, warm early summer weather continues across the country. Expect plenty of sunshine today, with temperatures climbing as high as 28 degrees Celsius, making for another bright and pleasantly warm afternoon. Temperatures will remain near or slightly above seasonal averages for the time being.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4 to 19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between 23 and 28 degrees Celsius.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ise to 28 degrees Celsius in Seoul, 26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27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Gwangju, 25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4 degrees Celsius in Jeju. And the good news is that the fine dust levels are expected to stay in the good to moderate range nationwide, making for clean and comfortable condition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0.3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Yes, yes, yes, Morning Groovers. I am back to go through more of your lovely messages. 우리 선쌤 모닝그룹어 오셨어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다음 주부터 주 3회 생방 축하 축하드려요. 너무 좋아서 소리 질렀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저도 소리 질러요. 우리 다 같이 소리 지르도록 해요. 와우! 주 3회 생방!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사소하게 기분 좋은 일들이 종종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멘트가 막 쑥쑥쑥 튀어나오네요. 우리 캐리 아빠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캐리 아빠. 오, 주삼의 소식 나이스입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왜 이제 주일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뭐 주삼회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애기 등원시키고 출근하느라 이제 듣고 있는데 생방송 늘어난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good to see many of you excited about the extended live broadcast starting from next week. 기억만 해주세요. 저희가 TBS가 드디어 막 정상화가 돼가지고 사정이 좋아져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직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주 3회 생방송 재밌게 들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불끈불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Okay, now let's go back to MDQ&A. We're not don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were so much better and convenient back in time.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And I'm loving it. Let's see what Musical Lover has to say about today's topic. 굿모닝, 요즘에는 최근 걸로 재방이 되는 거를 듣고 곧 매일 생방하는 날이 머지않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방을 3일이나 하다니. Yeah! 소리 질러! Thank you for that excitement. 저는요, 여권에 출입국 도장 찍어주던 것이 그리워요.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또 가끔 여행하는 저는 그 도장마저 추억이었는데 여행이 가고 싶은 월의 마지막 출근 날이네요. 거북이의 비행기 시작합니다. So, Musical Lover said, I sometimes miss the days when they used to stamp your passport at immigration. I remember that and I haven't thought about that at all because things got so convenient and automatic these days, right? 요즘에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딱 패스해버리거나 뭐 전자여권 사용하니까 예전에는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큰 소리 나는 막 지진 소리 나는 쾅쾅 막 그 도장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었던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도장을 좀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you know, as much as you travel, you would obviously stack up those stamp marks and, you know, looking through all that past passports was quite fun. I liked it. 그래서 아, 나 여행 진짜 많이 다녔네 이러면서 그게 도장이 많아지고 여권이 막 두터워져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연장할수록 뭔가 뿌듯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 도장 시절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도장 몇 개 안 찍혔을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나라도 찍힐 거예요. 해외를 나가질 않으니까. 요즘에 그런 전자여권이 막 생기고 했는데 근데 여권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쵸? 옛날에는 그 초록색 여권이었는데 전자여권 되고 되게 예뻐가지고 여권 막 새로 받았을 때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continue reading more of your messages. 여러분들 떠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거북이의 비행기.

That was 냉면 by 명카 드라이브 and that song really got me hungry. 점점 배고파지는데 우리 평양 냉면님께서 또 냉면 노래 하니까 바로 등판을 해주시네요. 평양 냉면답게. 냉면을 좋아하는 서머 피디님을 위해 명카 드라이브 냉면을 신청합니다. 아, 신청을 직접 해주셨구나. 그리고 서머 피디님 결혼식 때 평냉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are you gonna be serving some cold noodles at your wedding? 맞아요. 우리 국수 많이 먹잖아요. 그뭐 뜻이 뭐였더라? 그긴 국수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그 관계가 이어지라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수를 먹는데 결혼식에 냉면 진짜 괜찮잖아요. 여름에 결혼하면 솔직히 뜨끈한 잔시국수보다는 시원한 냉면이 더 나을 것 같은데 I'll take that into a consideration sometime in the future. 혹시 경험해보신 분 계신가요? 막 여름에 결혼식에서 냉면 드신 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비님 그러고 보니 서머피디님의 계절이 거의 다 왔네요. So it is almost your season, summer. Your season is approaching. It is, and I'm loving it. I'm excited every day. I have butterflies inside my tummy because I'm so excited. 여러분들 여름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여름 내내 매일매일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Even though you don't like that hot, humid weather, to think about this sunlight, beautiful sunlight, the sunrise. Sunset, clean air, all those outdoor activities. You know, you're able to go to the beach and everything. You see some green trees out there. It's just so beautiful. 여러분들, 여름을 함께 저처럼 즐겁게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즌이 오고 있어요. 움츠러들었던, 겨울 동안 이렇게 좀 움츠러들었던 제가 이제 다시 피어나는 그런 시즌이 바로 summer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This is regarding MG Q&A. 예전에 극장은 동시 상영이 좋았어요. 표 하나로 영화를 두 개나 볼수 있어서 좋았네요. So I miss the old theaters that had double features. It was great because you could watch two movies with just one single ticket. So I asked about this to Park Geun-hye 팀장님 during the song break because I kind of had no idea because I never experienced it before. And she mentioned that there used to be a movie that featured movie theater that features three movies in a row if you buy a single ticket at nighttime. 그래서 티켓 한 장으로 막 영화 세 편을 밤 동안 이렇게 상영하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이게 가격적으로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거는 잘하고 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영화를 보셨는데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근데 이런 거왜 지금 안 해요? 가격적으로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대학생들 어디 오고 갈데 없고 춥고 잘 태웠으면 영화관 가서 자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두 개면은 두개다안 자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밤에 하는 것만 아니면.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according to our 박우리 팀장님, they would feature a very popular movie and at the same time not so popular movie together. 그래서 약간 미끼 상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쵸? 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관에 이런 이벤트, 왜 이제 안 해요? 예, 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해피라이프님. 남편의 생일이라 미역국 끓이느라고 바쁜 아침이네요. 가끔은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 그리워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친구 간, 가족 간눈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몸과 정신도 피곤해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So sometimes I miss those days when we didn't have phones because we can then have more eye contacts and have some real-time conversation with our friends and family members. 그래요. 이 핸드폰이 참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는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질문이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이건데 다들 추억 회상을 많이들 하고 계시네. 옛날에는 이랬던 감성이 좀 있어서 이게 더 좋았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된거 이상 이런 얘기 나눠보는 거죠. 뭐, 그쵸? 어쨌든, 우리 해플라이프님의 남편분 생신이군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r husband. Have the best day ever. Best birthday ever. 우리 수박이 아빠님, 서머 PD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운찬 목소리에 힘 받으며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Let's go! 감사해요. 노래 신청 가능하다면 빌리지 피플의 YMCA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셔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oday with this so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for the highlight. And also, don't forget the live broadcast next week, Monday, Tuesday, Thursday. So I can say that see you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라고 말을 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들. Alright, I'm gonna now groove out with the final song, going out to 수박이 아빠, Village People, 영매. YMCA 들으면서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Yes, got to get you in, got to get you into my life. Earth, Wind, and Fire. Got to get our cutie-nims into my life as well.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My name is EQ, DJ and producer of this show. Today is Friday. Did I just say today? Australian style. So today is Friday, May 29th, and it's just past 10:05, almost 10:06. I'm your host, and again,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megahertz.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well on Boinen Radio. Just search TBS EFM live, or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Boinen Radio, or come directly to TBS EFM YouTube channel.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we have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in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just a random, you know, morning moods a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for any reason can catch us live in the morning, you don't have to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with our reruns at the 6 p.m. and one more time at the 2 a.m. Early in the morning. Hope you are in a good mood on this Friday morning. 주말에 재밌는 계획 있으신가요? Hope you have some good plans for this weekend. 날씨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주말입니다. 주말에 또 재밌는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나이듦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I think all of us carry certain expectation and fears even about getting older. 그런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대일 때, 10대 때는 아, 내가 20대가 되면은 아마도 이런 일을 할 거야.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인생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When we are teenagers, we imagine what life in our 20s will be like. Then in our 20s, we picture what our life would be in our 30s.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면은 30대의 삶은 어떨까? 40대가 되면 50대의 삶이 어떨까? 50대가 되면 60대의 삶이 어떨까? 보통 이 다음 10년을 예상해 보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e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predict the next decade of our lives. 왜 10년 단위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symbolic meaning of being in the 40s and 50s and 60s, 그죠? 35세에서 45세까지의 삶을 생각해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30대에서 39세까지의 생각,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0대 때 혹은 30대 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면 내가 아주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그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완전한 착각이었고요. 50대가 되어도 뭐 여유롭긴커녕 마음은 여전히 조급하고 걱정도 많고 뭔가 그렇습니다. I think in my 30s and 40s, I used to think that by the time I reach my 50s, you know, I thought I'll be living a very calm and peaceful life, you know, slowly enjoying the world with a total peace of mind. But honestly, frankly speaking, that turned out to be a total illusion. Not at all.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듦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긴 하죠. 있기도 하죠. You know, I think we worry about getting older as well. But that fear sometimes ends up being nothing at all either.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떤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와 내가 이 나이가 되면은 너무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있죠.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Some fears about, you know, aging turns out to be completely wrong, which is kind of a good way for us, right?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가 되면은 더 이상 뭔가 액티브하게 이 창작적인 마인드는 없어질 것 같고, 액티브하고 젊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이 나이가 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대나 40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So I assume that, you know, if I reach my 50s, right, I wouldn't be living creatively anymore, and I would lose that youthful energy or passion to do things. Not that I'm saying that I'm active kind of person, right? 그런 active 말고 그냥 마인드가,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어떤 연령대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 또 예상을 해본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What did you think your current age would feel like? And now that you are actually living in that age bracket, how different is the reality? Is it same as you expected? 아니면 정확히 같은 모습인가요?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I think to each their own, right? 그래서 이런 example sentence를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50대인데, 50대가 되면 이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네? 아니면 살아보니까, 아, 아니네. 완전 다르네. So, what does your real life look like now compared to the version you once imagined? 현재 나이대가 되면 어떨 줄 알았고, 살아보니까 현실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답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 답변도 하나 드렸는데, 돌아와서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답변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켈리 클락슨,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couple of songs,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 and Alpha Bill, Forever Young. Whenever we talk about age, when the age is topic of the show, Alpha Bill's Forever Young always my go-to song. 항상 들으면은 아, 뭔가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Forever Young. 또 멜 깁슨 주연의 Forever Young 그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Have you seen that movie starring Mel Gibson? 멜 깁슨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마 어떤 그 위독한 상태에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위독한 상태가 돼서 그 순간 그때를 견디질 못해서 그냥 본인을 약간 냉동시키는 그런 영화였죠. And then when he woke up from that state, frozen state, I think his 연인, girlfriend also became like a really old woman, 할머니가 된 상태로 이제 다시 만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right? 참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7582님께서 오늘 질문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 약간 그런 차원의 그런 질문인데요. 7582님 says, 어렸을 때는 이 찐 어른이 되면은 모든 옷을 백화점에서만 살 줄 알았죠. I love this. 실크라든가 뭐 캐시미어,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그런 것만 사 입고 살 줄 알았는데. So when I was younger, I thought that by the time I became a real adult, I'll be buying my clothes at the department store, you know, luxury clothing, right? Silk, cashmere, elegant. 근데 여전히 청바지랑 티셔츠 입는 어른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 대학생 때 진짜 좋아하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학생 때는 너무 비싸기도 해서 나중에 내가 돈 벌기만 하면 거기서만 사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벌고 나이도 든 지금 봐도 그 브랜드는 비싸서 못 사 입습니다. So true, so true. I can really relate to it. So, you know, those, you know, I still wear like blue jeans and t-shirt. And when I was in college, you know, there was a clothing brand that I really liked and their clothes were a bit expensive for students. So I told myself that once I got a job, I would buy all my clothes from that brand. But now, you know, I have some money and I'm older, but they seem still too expensive. 맞아요. 그때 비싸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전히 비쌉니다. 그죠? 비싸다는 게 not that you can afford it. 내가 이제 살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안 사게 되는 것 같죠. I think that is more to do with our values and, you know, and our belief in cost effectiveness.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굉장히 저도 굉장히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마틸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뮤지컬 마틸다의 수록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When I Grow Up.

Yes, when I grow up from Matilda. Such beautiful lyrics, right? When I grow up, I'll be tall enough to reach the branches that I need to reach to climb the trees you get to climb when you're grown up. And when I grow up, I will be smart enough to answer all the questions that you need to know the answers to before you're grown up. And when I grow up, I will eat sweets every day and on the way to work, and I'll go to bed late every night. 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한 것이 참 너무 아름다운 곡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7582님 보내주신 사연 정말 절절히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요. I guess, you know, expectation, one of the expectation of yourself when you're older. 나이가 들면 이런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겠지.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을 좋아하겠지. I imagine myself, 나도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점잖게 입게 될까. 양복을 많이 입게 될까. Of course, I don't have to wear, you know, suits for my work. So, but 저도 나이가 들면 이런 좀 얌전한 카라 있는 그런 골프웨어나 이런 굉장히 댄디한 그런 골프웨어 같은 거 입게 될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거든요. But no. 안 입게 되더라고요. So I guess that is not really about, you know, has anything to do with aging, but rather has something to do with your preference and whatnot. 그죠? 그런 것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베니님께서는 teenage days were carefully while in my almost the 30s era now handling the house chores when the parents are gone and also taking care of the siblings, which is not easy, right? Yes, more responsibility, you know, if you get older. But I want to know, is this something that you expected? Is this something that you anticipated in your younger years? 어렸을 때는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어떤 이 나의 기대감과 이 현실을 맞닥뜨린 나의 그런 30대, 40대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쉬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지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영신님께서도 산다는 건 노래 들어보니까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나이가 되면은 삶의 무게가 가벼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더 무겁다. 나이랑 상관없이 삶의 무게가 있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I guess, yeah, the weight of your life, right? Depending on your age, I think it's all same because, you know, every age has to deal with different problems of life. 참, 10대 때는 10대의 어떤 삶의 무게가 있죠. In your, you know, teenage years, right? You worry about, you know, studying and maybe getting into good college, right? In your 20s, different problems, right? You worry about, you know, finishing college with good grades and getting a job. And in your 30s, you know, you worry about, you know, forming a family, getting married. You know the story, right? In your 40s and 50s, your child and, you know, retirement. 삶의 무게는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It just comes in different forms. 그냥 다른 형태로 올 뿐이지. I think knowing that, you know, we all face different problems of life, you know, in different age groups, I think that is, you know, what you realize as you get older, the wisdom of life, right? That the life teaches you. 이런 얘기까지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ve for Fighting입니다. 100 Years.

0: Hour 2 begins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a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visually as well. 실시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있고요.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Of course, your text messages are always welcomed as well at #1013451,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s, shout outs, or random thoughts, or even a simple true check, I'm here for all of it. 별다른 말씀 없으셔도 잘 듣고 있다. 나 여기 지금 듣고 있다라는 말씀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So talking about how we expected our life to be in our younger years.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50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차분하게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When I was young, I thought once I became an adult, I would have all the answers and be able to handle everything calmly and confidently.
1: 어릴 때 바라봤던 엄마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셨는데 저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0: The funny thing is, my mother was actually younger than I am now when I looked up to her as a child. Back then, I assumed I would naturally become as capable and composed as she seemed.
1: 그런데 여전히 철이 없고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10대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0: But here I am, still feeling immature at times and realizing there's so much I don't know. In many ways, I don't feel all that different from the teenager that I used to be.
1: 아마도 이 5750님의 자녀분께서 5750님을 보실 때 그렇게 어머니를 보셨던 느낌으로 똑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I think your child probably looks at you in a way that you looked up to your mother, I think.
1: 그냥 내 안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나의 자녀를 위해서는 밖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0: Just the inside of us, we have a lot of unstable thoughts and dilemmas.
1: 아마 어머님도 속으로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It's kind of interesting. I think when we look up to our parents, when we see our parents, I think that's how we project our future to be.
1: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나의 미래는 아마 저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사연이네요. 감사드리고요. 오초공님.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U입니다. Featuring G-Dragon, Palette.

That was IU Palette였습니다. Featuring G-Dragon. So rather a deeper conversation we are having with this topic. 사실 좀 가볍게 생각한 주제이긴 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 this message from Haley님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연락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에일리님 쌤에서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되면은 외동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될 줄 알았어요. 정년까지 일하시며 3남매를 키우신 엄마는 제 눈엔 그저 슈퍼우먼이었고 저는 그렇게 될 자신이 없어서 아이는 한 명만 낳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So 에일리님 쌤에서 When I was younger, I thought that by this age I'll be a working mom raising an only child. My mother worked all the way until retirement while raising three children. And to me, she was nothing short of a superwoman. I honestly didn't think I could do what she did. And so I always imagined I would just have one child. 하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이렇게 3남매 엄마가 되었네요. But life had other plans and somehow I ended up becoming a mother of three. 보석 같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의 현재 삶에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But you know what? I'm truly happy with the life I have now. I feel incredibly grateful to share my days with these three little gems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What a beautiful story. 그렇군요. 어머님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서 나는 하나만 낳아야지라고 생각하셨지만 But... life is full of surprises, huh? Life had different plans for Haley님. Raising exactly same number of child, which is three. But I'm just amazed at how positive, you know, the attitude Haley님 has. 3남매라면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I'm just so shameful because I only have one child. But still, you know, struggling. Mightily, if that makes sense. 와, 저도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헤일리님처럼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power to the mother of three, 헤일리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다빈 밴드인데요. 바람.

유다빈 밴드 바람 is the song that you just heard. And thank you. Thanks to Haley 님. All I can say is like mother, like daughter, they say, right? 어머님께서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헤일리 님 역시 그대로 대를 이어서 삼남매 엄마이신데요. 진짜 I'm you know, I would have to say I'm genuinely in awe of the positive energy and the optimism coming from the mother of three. 이 삼남매 어머니에게서 얻어지는 이 positive energy 너무 감사드립니다. 3056님께서는 살수록 부모님 덕에 너무 편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모든 게 칼같이 제 책임이니까요.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how comfortably I live my life thanks to my parents. But now, you know, I am in charge of everything and I am accountable for everything that happens, right? 맞아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부모님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So whenever you feel the weight of life, I think that's when you kind of reflect and think about the same burden that your parents, you know, had to, you know, go through. 7582님께서 김영하 작가의 랄랄라 하우스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버스는 항상 엉뚱한 곳에 우리를 내려놓는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꽤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도 생각나지 않지만 저 문구는 인생의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네요. 하도 엉뚱한 데 자꾸 내려놓아서 이제 좀 정규 노선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7582님 says, in this book, Lalala House by the writer 김영하, there's a line that says, the bus of life always drops us off in unexpected places. Always think of that line whenever there's something happens that in my life. Hopefully, you know, my life has plans, sort of regular plans that I could really anticipate. 뭔가 이렇게 like a bus that follows through routine lines and regular, I don't know, destinations. 말이 잘 안 나오네요. Regular route, I guess. I guess, you know, that's not going to happen. We all know that, right? 하지만 그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통터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노래 듣고 와서 바통터치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illy Joel입니다. All About Soul.

0: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of Ba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that get a chance to be DJ EQ. So once we play a song, it's over to you to connect the song with another song.
1: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곡 코너죠. 바통 터치 시간 돌아왔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곡 중에서 하나 선곡해봤는데 5750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Childhood라는 곡을 선곡을 해주셨는데 I think that would be the first song.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분위기로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런 의미에서 Childhood 선곡해 주셨는데 이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This is Michael Jackson from the movie Free Willy 2 actually. This is Childhood.

Apologies. That was 김동률 아이처럼. 오케이. 그럼 계속 이어주고 계신데요. 3998님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옛날 노래이긴 한데. 이진관 씨의 인생은 미완성이죠. So life is to be finished. Life is incomplete, right? 맞습니다. 뭔가 어울리는데요. 지금 분위기랑. Because you know nobody knows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our lives in advance. So everything is incomplete. And you know even though you have a perfect plans, right? As it stands, it is incomplete. That's, you know, why life is beautiful, right?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진관 씨의 곡인데요. 3998님의 연결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인생은 미완성.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와라 클래식.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아니죠. 제가 대학교 때쯤 나왔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I'm in my 30s now, so 제가 대학교 때 유행했던 곡이죠. 좋습니다. 연결곡이 하나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6439님께서인데요. 바로 연결해 주셨는데, I think it is a connection to the track that we just played. 이진관, 인생은 미완성. 6439님께서, I'd like to suggest the song Frank Sinatra, That's Life. Frank Sinatra가 부르는 That's Life. 뭔가 약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Frank Sinatra says, 그게 인생이야. C'est la vie. C'est la vie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6439님, 연결. 감사드리고요. 바로 틀어드립니다. Frank Sinatra, That's Life.

와우, wow, what a song. Frank Sinatra, That's Life. 와, 이 선곡에 대한 반응이 뜨겁네요. 소희님도 너무 좋습니다. 뽀님 역시 또 독더미님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네요. 와우, lovely song. 6439님 멋진 선곡 감사드립니다. 가사를 보니까 I just skimmed through the lyrics of this song 이렇게 되네요.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in April, shut down in May, but I know I'm gonna change that tune when I'm back on top in June. 4월 달에 굉장히 당신이 높이 올라가 있다가 5월 달에는 다시 한참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6월 달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노래를 바꿀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곡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감사드립니다. Frank Sinatra, That's Life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결 갈까요? 소희님께서 인생은 미완성 맞죠? That is so true. Life is a work in progress. 전 요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아름다운 감정이죠. 인생 역시 슬프기도 기쁘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요. I've been really delving into the lyrics of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by 악뮤. Which really resonates deeply with me. Joy and sorrow are both beautiful emotions in their own way. Life can bring moments of happiness and sadness, but I try not to forget that in the end, life itself is something beautiful. 와, 오늘 약간 이 분위기 뭡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와 어떤 그런 게 느껴지는 선곡과 사연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소희님의 연결곡이고요.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곡이었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which was a connection song sent in by 소희님. 와, 오케이. 기쁨, 슬픔 모두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I think we only get to realize that I think when the sadness is all over, 우리가 슬픈 감정을 한참 느낄 때 그 한 가운데에서는 참 아름다운 감정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I think we never get to realize that when we are in the thick of things, 뭔가 이렇게 한참 그 슬픔을 지나갈 때 I think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커넥션 송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도 역시 좀 굉장히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곡 마지막 곡으로 듣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EQ is out of here.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조용필입니다. 라이브 버전 바람의 노래.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gonna need your unheard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movie today. 오늘 영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세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Okay, so let's get right into it. I'm going to do an impression of a particular scene from this movie that I'm talking about. So listen up.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애기 목소리를 내야 돼서 해볼게요. 먹고 싶은 거? 꼬꼬 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어? 이게 무슨 치킨이야? 누가 닭을 물에 빠뜨리래? 싫어! 안 먹어! 라고 아이가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So this kid is saying, what do I want? What do I want to eat? Chicken, of course. But what is this? This isn't chicken. Who told you to dunk it in the water? No, I don't want it. 이러면서 막 밥상을 이렇게 확 엎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이 영화 아시나요? Can you guys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Anything comes up on your mind? Anything ring a bell?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혹시 썸머가 도대체 무슨 연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we have more hints to give out to you in a minute, so stay tuned for all of that. This is a song called Chicken Bride by Zac Brown Band.

This tune is called Mountain Music by Alabama. And we have some answers that are coming in. 우리 7988 모닝 그룹께서 영화는 에어 땡땡땡으로라고. 아, 그 에어 땡땡땡 업체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집이 아닌. 어, 맞아요. 집을 약간 호텔처럼 쓸 수 있는 그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Good guess. 그리고 3247 모닝 그룹 정답 보내 주셨고 we have answers coming in from 9940-6212. 출근 중인데 집 가고 싶다라고 보내주셨고 3148 Morning River sai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출근길인데 집에 가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월요병인가요? 귀여운 썸머피디님 목소리에 오히려 정답이 생각이 안 날 뻔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ricky, tricky hint, isn't it? 제가 일부러 좀 헷갈리시라고 그렇게 귀여운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귀여웠나요? 아니면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게 티가 났나요? 알려주세요. 4451 Morning River said the answer as well.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는데 If you still haven't got the clue, this is another hint for you.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So this film, this movie tells the story of a 7-year-old boy named Sang-woo who stays at his grandmother's house in the countryside. It depicts his life in the rural area with his grandmother who cannot speak or read. And this movie came out back in 2002. And the movie stars Yoo Seung-ho and the late actress Kim Il-bun played the role of the grandmother. 우리 유승호 배우가 정말 귀엽고 그런 어렸을 적 시절에 나왔던 영화인데 우리 모닝그루버들 과연 이 영화 제목이 뭔지 아실 것 같나요? 많은 분들께서 출근 중인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뭔가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도 힌트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So you guys want to go home although it is the commuting hour to go to work, right? And yes, moninggroovers are throwing you guys some hints here and there. So take a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This is Buffalo Springsfield on the way home. And 6760 sent in the correct answer too. 지금 출근했는데 저도 집으로 가고 싶네요. 드디어 시동 끄고 보이는 라디오 열었는데 아름다우세요.

Oh, wow. So you just tuned into the VOA radio right now. Thank you for discovering me. 그리고 I totally understand that you want to go home. 맞아요. 월요일엔 항상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날이죠. 조금만 잘 견뎌보아요. 3378 Morning Groover also sent in the answer. 이거 보고 감상문 써서 내라는 대학교 1학년 때 과제가 있었네요. 산수학번, 공예학번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학번마다 별명이 다 있었죠. 공예학번은 산수학번, 오투잖아요. 그래서 산수학번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은 오스트리. 저는 1, 1학번이거든요. 저는 빼빼로 학번 뭐 이런 거 상상했는데 그런 거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1, 1학번이었습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몇 학번 점점점이실까요? 산수학번 아니신가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 산소 같으신 분이신데 산수학번과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우리 박은희 팀장님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넘어가야겠죠? So here goes the final hint, everyone. The final hint is going to be this.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here is the place to go after work? 우리가 퇴근하고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전 보통 이곳으로 많이 가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저 백설공주라고 하시니까 하이호, 하이호, 땡땡땡 가자.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 are listening to a very classic country jam. Here is John Denver with Take Me Home, Country Roads. And yes, we are receiving more answers from our Morning Groovers, our smart Morning Groovers. 1607 Morning Groover texted, 영화를 정말 안 보는데 두 번째 힌트를 들으니 어릴 때 봤던 영화 땡땡땡이 생각이 나네요. So this hint lets you reminisce about this movie that you used to watch back in the days. 4716 신규 Morning Groover. 땡땡땡 덕분에 공부하는 행복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아자라고. 그 정도였나요? 공부까지 하게 만드는 모닝그룹이었나요? 또 의도한 바와 다르게 또 많은 것을 얻어가셨네요. 다행입니다. 화이팅! 1146 모닝그룹, 신규 모닝그룹이시죠? 저의 취향 하트하트 정답은 땡땡땡. 그리고 유승우 아주 잘 컸어요. 닭은 튀겨도 맛있고 물에 빠뜨려도 맛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Chicken is tasty when it's fried and also when dipped into a boiling water too. 그런가요? 저는 튀긴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유승우 배우가 잘 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아주 멋있죠? 0963 모닝그루버, 저의 눈물샘 버튼 영화입니다. 정답은 땡땡땡. 출근 중에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맞아요. 우리 고 김일동 할머니께서 또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셨죠. 저도 이 영화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9405 Morning Groover said, 사마피디님 덕분에 즐거운 출근길이었어요. 언제든 집 같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What a sweet message. I know this place, Morning Groove, feels like home to me. 정말 집 같은 곳인데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 있길. 우리 9405 Morning Groover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And the answer is going to be announced right now, which is 집으로. From 2002, 집으로가 정답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all of your participation. Stay tuned, Morning Groovers,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just in a minute. 돌아올게요.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5: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Cause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everyone. Sometimes we a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ctually an original version to that song. But as someone who always respects the original musician, I have created a segment that travels between remakes and originals. 원곡자를 언제나 respect하는 사람으로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 생각, 원곡자 가수에 대한 추억, 그 다음에 원곡자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e original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artist, some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okay?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들을 곡은요, the first song that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is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어볼 건데요. 이 곡에 대한 원곡자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고 그 원곡자에 대한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But maybe for some morning groovers, this might be a tough quiz for you. So I'm a kind DJ, so I'm going to give you all a hint. 제가 또 이렇게 좀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힌트까지 좀 제공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검색하시지 마시고 AI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제 힌트를 들어보시면 금방 맞추실 거예요. So don't search, you know, don't ask AI. Listen to the hint that I'm about to give out and you will get a chance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미 아셔가지고 벌써부터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for those who don't know, I'm going to give you out a hint. So there's two versions of the hint.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자, 한국어 버전 힌트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강조하는 데에다가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원더풀한 경치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원더풀한 경치일까요? 제가 강조한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어 힌트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I try to come up with some English hints.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like Benny, for example, take a good listen. This might be the most stupid hint ever, okay? Doe, a deer, a female deer. 3 minus 1 is what? Yeah. And then in Itaewon, there is this really popular place called 경리단길. 진짜 저만 신났어. 어떡해,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떻게 좀 해봐요. 정답을 좀 맞춰보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덜 민망하게요. Okay. So if you know the answer, if you have commen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go ahead. Send in your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end in your answers and your comments on the original musician to sharp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저는 이제 부끄러우니까 we're gonna take a listen to 다시 사랑한다면 by 김필.

And our morning groovers have sent in their guesses. 우리 설문동 언니께서 저는 김필이 원곡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거봐요.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코너가 필요한 거예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ctually think 김필 is the original musician. But that's not the case. 우리 선셋 모닝그룹께서 피디님 크크크 힌트 너무 귀여우세요. 최선을 다해 원곡자 맞춰볼게요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안 보내신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 I tried really hard to give out that hint. 우리 5616 모닝그룹 반갑습니다. 정답 도원경 크크크. Whenever my daughter was craving for 마라탕. I thought about you since you mentioned once how much you live with that. 힌트 센스 있으십니다라고. 아, 마라탕 하면은 또제 생각이 나셨나요? 아, 또 이런 분들 꽤 계시긴 한것 같아요. 예. 몇몇의 선배님들 하면은 이제 저보면은 마라탕 안 드시고 싶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먹고 싶어요. 하고 지난주에 먹었습니다. 우리 5616 모닝그룹 반가워요. Many send in the answer. 정답은 도원경, the original singer. Wow, good guess. 7641, 정답 도원경. 힌트를 쉽게 잘 주셔서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쉬웠나? Was the hint too easy? 3267님, 정답, 도원경. 얼마나 좋아했으면 다시 사랑한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원곡 버전을 더 좋아해요. 락 발라드 좋아요. 아, 그냥 뭐 미련이죠. 뭐 얼마나 좋아해서 뭐 이런 걸 떠나서. Everyone is just a bundle of lingering attachment, I guess. 아, 미련, 미련, 미련. 다시 사랑한다면. Anyways, 우리 코코님께서 다시 사랑한다면 우리 써머 PD님을 만나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코코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Okay, so we're going to reveal the answer. 정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music is going to sneak in. And yes, the answer is 도원경입니다. 도원경이 이 노래의 원곡자예요. So back in 1996, rock vocalist 도원경 owned the definitive version of the ballad If I Love You Again or 다시 사랑한다면. And her powerful, intense vocals made it a celebrated rock classic of the late 90s. 여기에선 이제 조금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알아요를 이제 알아요 약간 이렇게 부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러블리하신데 또 약간 힘이 있는 느낌? Yeah, this vocal definitely has some power.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 버전을 더 좋아하세요? I wonder which version you like better? Let me know.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여기 라, 그, 이, 라 노래를 맞추고 있어. 이 부분도 약간 네, 시그니처 같아요. 아, 부끄러워라. 다음 노래 들을까요? Okay, so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pop song. Also, this is not the original version, everyone. 공평하게 또 팝송 하나 가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원곡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곡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And also send in your thoughts about the original musician. It goes the same, everyone. 이번에는 Top Loader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어볼 거예요. Surprise! This is not the original musician. 탑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어볼 건데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또 드릴게요. 이거는 하나예요, 힌트가. 왕 있잖아요, 왕. 여왕의 이제 남편 왕. 왕수확. 우리 농사 지을 때 수확하죠. 예, 수확하다. 왕수확을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So it is the literal translation of 왕수확. So if you're learning Korean, just think about the literal translation of 왕 수확. Okay? That's done. 이게 끝이에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자,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Dancing in the Moonlight by Top Loader.

So I gave you the hint, and regarding that, 파란사진님께서 왕매스라고 여러분 수학 말고 수확이요, 확, 확, 왕수학, 왕매스. Anyways, everyone, we are in the middle of Tuesday's Remake Rewind segment,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t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Dancing in the Moonlight" by Top Loader. 원곡자를 맞춰보라고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오, 우리 민준앤 리나맘님께서, 어머, King Harvest, 왕수확, 오픈카 타고 서부 해안도로 달리고 싶어요라고 열심히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King Harvest, 그쵸? 킹이 왕이고, Harvest, 수확이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네요. This is the original version, everyone. That was the answer. King Harvest. 그냥 썸머가 제시해드린 힌트대로만 맞춰주시면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왕, 수확. Yeah, so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musician, back in 1972, an American band, King Harvest, delivered the original iconic version of Dancing in the Moonlight, and it was a quintessential 70s soft rock hit driven by a memorable groovy keyboard riff and also smooth, easygoing vocals.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죠? 원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희는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everyone!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We've all lived for decades with different backgrounds. We have different thoughts, different tastes. If we are given one hypothetical scenario, what kind of solutions would each of us suggest? Let's find out together right now, everyone. 세상의 모든 개성을 한자리에 모아 하나의 특별한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Scenario Switch 시간입니다. So we will present a specific hypothetical situation, and we are going to discuss what actions each of us would take. Please listen carefully to the situation and also send us your response, including what you would do and your MBTI type as well if you know. 여기서는요, 저희가 특수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각자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상황을 우선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MBTI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실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get it started right away.

0: So your blind date arrived 30 minutes late for the appointment. The person only briefly explained the reason for their lateness with traffic was bad, without providing any specific details. Here, what is your action?
1: 소개팅의 상대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늦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차가 막혀서요 라고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0: Yeah, so this is the situation. So that person is keep telling you that, oh, I'm running a little late, without telling you exactly how late they're gonna be and why they're late, except giving you the excuses of traffic situation.
1: 그냥 무작정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라고만 연락을 했는데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그 MBTI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30분 후에 사람이 도착하면 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지 않을까요? 한 20분 동안 그냥 막연하게 늦으면 그냥 주선자한테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처음 만나는데 30분 늦을 수가 있죠?
0: I mean, if the traffic was really bad, maybe there was some rally going outside, something crazy was happening. I don't know, but there's gotta be some sort of explanation.
1: 아, 30분? 그래요. 만약에 기다렸다고 칩시다. 30분 딱 기다렸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갑자기 You are my destiny.

그러면서 갑자기 뭐 박보검 씨가 등장을 했다. 어머, 30분 다시 집에 다녀오실래요? 제가 30분 더 기다릴게요. 뭐 이럴 순 있겠죠. No, this is just a little joke. 농담이고요. 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집에 갈것 같아요. 너무 약간 빈정상해가지고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MBTI와 함께 좀 보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I'll be waiting for your feedbacks to come in regarding this scenario switch. Here is Olivia Rodrigo. Bad idea, right?

So we are on our Wednesday segment scenario switch. 특수한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So your blind date is 30 minutes late on the first day. What would you do?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소개팅 상대가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30분 늦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사연으로 만나볼게요. 아들 셋 아빠님, ESTJ이신데요. 이쁘면 오케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So as long as the date is pretty, they're fine with it. 왜 이러세요, 우리 모닝그룹들. 봐봐요, 우리 아들 셋 아빠님. 30분 늦었어요. 되게 예뻐요. 예쁜데, 아, 뭐 제가 뭐 그렇게 늦었나요? 뭐 어쨌든 저는 이수림이고요. 뭐 이렇게 뭔가 태도가 별로예요. 죄송하단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오케이신가요? What if the person is not apologizing for being late and, you know, just continues to do whatever she wants to be? Is that still okay for you? 어디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3267님께서는 한 번은 참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가 없을 것 같아요. I think I would forgive it once, but I would lose all expectations for that person. I know, right? I mean, that is basically the first impression that you get from that person. Being late, not for 3 minutes, not for 13 minutes, for 30 minutes on the very first date. 아니,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한 소개팅인데 30분이나 늦으면 무슨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 들것 같거든요. 우리 구름지기님께서는 저의 행동은 30년 만에 소개팅인데 30분은 괜찮아요. 범퍼 투 범퍼였나 보죠? 라고 답할 듯요. So that would have to be of blinded after 30 years. So 30 minutes, that's okay. Maybe the car traffic situation was bumper to bumper. Bas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traffic. I would just think of it that way. 아, 30년 만에 소개팅이면은 30분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긴 하겠구나. 저는 프로 소개팅러인데, 소개팅, 다음 소개팅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30분 늦잖아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요. 30년 만이면 저도 뭐, 그래, 30분 동안 뭐 드라마 보면서 기다리지 뭐. 아이고,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 잔요컴님께서 30분 정도는 그냥 넘어가요. So you're fine with waiting 30 minutes? Okay, so 30 minutes is not that bad for you. How about like an hour then? 도대체 그 맥시멈 기준이 그러면 얼마실까요? 30분 정도면 오케이라고 하셨는데.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6170. I believe that people who are late to the first meeting will continue to be late. I will do my best to figure out what kind of person my blind date partner is. If she's not my type, I won't spend too much time with her. My MBTI is ESTJ. We have a lot of ESTJs here amongst our listeners. I used to be ESTJ too, although I'm slightly turning into ENTJ these days. But you would still get to know the person, even though you've already figured out that person who's always going to be late. 항상 이렇게 늦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으시다고요? Yeah, maybe, because that whole being late would give you a pretty shocking impression. So you would wonder, oh, what kind of person would that person might be? 뭐 하는 사람이길래 30분이나 늦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셋 아빠님 continued. 아까 이쁘면 오케이라고 해주셨는데 가정이 자꾸 붙는다면 그렇게 성격이 별로면 그건 안 되겠죠? 재치 있게 넘어가면 오케이입니다. So I guess personality matters to you. But if that person is able to kind of apologize and show nice personalities, you would be fine with that. 예쁘고 성격까지 괜찮으면 오케이라시는 거죠. 우리 김미선님께서는 차가 막혀서요. 대답이 기가 막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갈것 같아요라고. Yeah, so that excuse is just not enough for you. Traffic is just not enough, right? I mean, of course, in this busy city, there's traffic all the time. 차 막히는 거 누가 몰라요? 나도 차 막혔어요. 이렇게 속으로는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0421, who is an ESTP? ESTP십니다. 너무 재미난 주제예요. 크크.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매너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바로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겠어요. So you would go for plan B. You would consider that person who has a low manner and you would just look for someone else. 맞아요. 저는 소개팅 주선자한테도 뭐라고 할것 같대요.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니? 너가 좀이 사람 좀 혼내줄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니긴 하니까.
Yeah. 0117 모닝그룹어 0117 said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나갔으니 우선 기다려 보려고요. 사정이 있겠죠. 집 밖에 나가는 건 힘든 일이니 우선 나갔으면 끝을 보고 와야죠. 참고로 INFP입니다. I know. It took you like 30 to an hour, 30 minutes to an hour for you to actually be outside home to meet this person. So you have basically made an effort to yourself to be out there for this particular blind date. So since you have invested your time, you would just try to figure 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and see what this person does. 그쵸. 사실 4시간도 아까운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일단 그래. 아, 30분 내가 손해봐도 한번 어떤 분인지 알아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기는 해요. You guys, to be honest, I don't know if that person is listening, but this actually happened to me. 저 이거 사실 실화거든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I'm not gonna tell you specifically about that person or when I had this blind date. 언제 어디서 이 소개팅을 한 거는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30분이 딱 지나가서 제가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찰나에 딱 마주친 거예요. 진짜 드라마 같죠? So I was on my way leaving the place because I was so mad. Then I met this person. 그래서 처음 딱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난 이상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앉았는데, he was basically so different from the picture that I saw. 그래서 약간 뭐 그분이 못나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진으로 뵀던 거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우선 제가 못 알아봤어요. So I thought that person was a waitress or something. 그래서 여기 직원이신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시간을 보내보자. So I decided to spend a time and have some meal since I was out anyway. 그래서 이제 막밥 먹고 이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야외 자리에 앉았는데 햇볕이 너무 이렇게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보통 그러면 뭔가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 자리를 좀 옮기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막 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So he was very talkative even though I was burning in the sun. 그러고 나서 이제 아 힘들다 역시 소개팅은 힘들어 이러면서 집에 오고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보고 소리 질렀잖아요. 얼굴에 기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분 기다린 소개팅은 기미 엔딩이었습니다. So I had some spots on my skin after the day, after the blind date. So I was like screaming that morning. I was like, 이러면서 멘붕이 왔던. 너무 TMI인가? 도대체 늦은 거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닝그룹어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if you have any more details you want to say about this, or if you want to throw out your opinions, I will try to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in the program. So keep those sending in.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ake a look at the viewable radio, everyone. And now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Chapel Roan, Pink Pony Club.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세요? Red Red Wine 먹으면 머리 많이 아파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함께 즐겨보는 그런 노래방 시간이에요. And we select a variety of music, and I guess today's genre is up to you. It is reggae music that reminds you of some Caribbean beach out there. 에메랄드 그런 느낌의 바다를 상상해 보시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르가리타 한 잔 드시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red red wine 따라 부르시면 돼요. The lyric is all of it, you know? Red red wine만 하면 돼요. 그냥 춤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덩실 덩실 슬쩍슬쩍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거든요. So this is how you enjoy this music. 자, 시작합니다. Red, red wine, 빨간 와인. 빨간 와인. 빨간 와인. White wine 말고 빨간 와인. 가까이 와줘. Okay. 자, 인트로는 이제 끝났으니까 퀴즈 타임. 어때요? 어때요? TMI 퀴즈 오늘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선물은 누구일까? Who is that summer? You know, what summer for you? Ah, I've never heard of her before, so you might want to get to know me, right?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summer. 굳이 몰라도 되는데, 쓸데없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TMI 퀴즈인데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썸머가요, 다음 달, 6월이죠. 6월이 코앞이에요. 6월 말에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과연 제가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So this is the quiz, everyone. Summer is going to a friend's wedding at the end of next month to do this. What on earth is she going there to do? Summer는 과연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퀴즈 어렵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know. Also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펭귄 킬러님, TMI 퀴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의 결혼 반댈세 라고 외치려고 라고 해주셨어요. 와, 또 막장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절친 결혼식에 갑니다. 전혀 반대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고요. 축하 대단히 해줄 예정입니다. 땡땡. 우리 퍼포드님, 축가요. Bridal name 라고 해주셨는데, 아, 축가를 진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노래 실력 아실 텐데. So you really think that I'm gonna be singing at my friend's wedding? Really? Really? Well, the answer will be revealed soon.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This is Benny King, Stand By Me. 내 옆에 계셔주세요, Morning Rivers. Don't go anywhere.

Stand by me. Junto a ti. 스페인어로는 junto a mí 이게 되겠네요. 어때요? 세계 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 좋아요.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사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명품 진행이요. 자, 신랑 신부 입장. 오늘 신랑 표정이 대단히 덤덤한데요. 아주 용맹하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거? 망하겠는데? 진행하다가? 근데 보통 진행은 신랑 측에서 하지 않나요? 과연 제가 진행을 할까요? 2207 also said that you're gonna be doing that MC on your friend's wedding. 사회 보러 가십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게 우리 신규 모닝 그룹업께서 보내주셨어요. 꽤나 또 신규 모닝 그룹 멋지고 되게 확신하시네요. 우리 지오디팬님께서도 춤부라도 하나요? 축하 춤이요. 살사 댄스. 축하 무대. So you're gonna be dancing at your friend's wedding. 딴딴딴딴딴딴딴딴 세뇨리타 세뇨리타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다리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 원피스 입고 막 제가 막 딴딴딴딴 막 이렇게 할까요? 재밌겠다. 제 친구가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을까요? 우리 유기구사님, you're gonna be receiving the bouquet. 부케 받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과연 그럴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부케 요즘에 그냥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뭐 그냥 받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다 봐줄 것 같아요. 예, 부케 받으시는 건가? 결혼식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들 좀만 더 보내보세요. 정답에 근접한 답이 좀 나오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So you guys need some extra effort. 자, 여러분 진짜 쓸데없죠. 손목은 결혼식에서 뭘 하든 말든.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저 친구 결혼식에 뭐 하러 갈까요? 라고. 아, 우리 GOD 팬님께서 지금 열정이 터지셨어요. GOD 팬 is coming up with some multiple answers. 베프의 진심이 담긴 편지 읽어주는? 이라고 왔어요. You're gonna be reading some congratulating letter to your friend? 오, 베프 결혼식 맞습니다. 일단 요건 정답이고요. 좋아요. 이 노래 끝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This is Korean cake reggae, everyone. 핑계 by 김건모 선생님. 언제부터 김건모 씨가 선생님이 됐죠? Do not make any excuses, everyone. 닌 내게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Let's go together. 지금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Do you think that you can put a smile if you're in my position? 영어로 가사 번역하니까 너무 길어져. 구구절절. 우리 펭귄키라님 패백하러 가시나요? 아, 건무형이다. 맞아요. 핑계입니다. 패백을 제가 하는 건가요? 이거 뭐 신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닝그룹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줄에 보시나요? 덕담 해주시나요? 아, 덕담. 제가 그럴 나이가 벌써 된 건가요?

and you're making up with excuses. You're coming up with excuses. 노래를 이렇게 망치는 능력. 그냥 한국어로 부를게요, 여러분들.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what is Summer gonna do at her best friend's wedding? So it is her best friend's wedding. 걔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거진 뭐 한 십몇 년 지기 친구네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 친구 결혼식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와, 지우 대표님 지금 폭주하고 계세요. 혹시 서버피디님 숨은 탤런트 사진 찍어주시나요? 라고. So I'm gonna be taking pictures for your friend's wedding. 아, 이거 돈 좀 많이 줘야 될 텐데, 이거 사진 하려면. 아, 제가 사진을 찍히는 건 좋아해도 그렇게 찍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 사진 찍어줘 하면은 막 20장 띠디디디 이렇게 눌러주는. 도대체 사진을 어느 장단에 맞춰주기가 좀 힘들어요.

좋아하는 거 다 압니다. 아, 우리 알바생 어서 오시고요. 평양냉면 씨 알바 출근했습니다. 썸머 피디님 평냉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또 주 1 평냉하고 있거든요. So I'm having cold meals every week, everyone. 자, 그 정도로 평냉을 좋아하시는데 또 우리 베스트 알바생 되시려고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 주어주셨어요. I love your nickname. Cold noodle, 평양냉면. 장미님, 아, 저 심지어 오늘도 먹으러 가네. 점심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퀴즈로 할걸. 대박. 아, 진짜 바본가 봐요. Do you know who I'm gonna have this Korean cold noodle with? I'm going to be meeting up with Christina, who used to be the host of Morning Groove. 제가 크리스티나 선배님 만나러 가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거라서 방송 끝나고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달려갈 예정이에요. 평냉 타임 어때요? 어때요? 부럽죠?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께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장미님, 재밌어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장미님, 어서오세요.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Our next song is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 A Believe in You 듣고 계십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반기 start. 여러분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So since you guys are suffering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오, 우리 2207 신규 모닝그룹은 제 찐친은 축의금 받아줬어요. 혹시 어쨌든 늘 밝은 성만님 찐친은 행복하실 듯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친인척들이 하거나 친구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숫자에 약해요. So I'm not really good with counting or counting cashes. 그래서 친구가 저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저 축사하러 가요. 축사. 예, so I'm gonna be reading letters to my friend, my handwritten letter. So I'm going to a friend's wedding to give a wedding congratulatory speech. 그래서 마이크 들고 친구야, 벌써 네가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저 좀 약간 친구 앞에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전 좀 슬픈 감성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I didn't even start writing. I need to start writing. So I don't know what to write. 혹시 축사해보신 모닝그룹어들 계신가요? 저한테 팁 좀 전수해주세요. So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congratulatory speech for your friend's wedding? I don't know what to write. 좀 웃기게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I don't want to make the bride cry, okay? Because I know that she has been put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to put on that makeup. 또 이렇게 분장하느냐고 친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눈물을 흘리게서 지워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많이 고민 중입니다. 혹시 꿀팁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부케도 받아요. 친구가 너 싱글이지? 부케 받아 이래가지고 오, 알았어 이래가지고 예,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예, 저를 이렇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케도 받습니다. 저 되게 많은 거 하죠? So I'm gonna be so busy at my friend's wedding. 축사 끝나면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박수 치다가 사진 찍으러 가고 또 달려가서 부케 받고. So in order to do that, in order to receive the bouquet, I am actually playing badminton these days.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순발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배드민턴도 요즘에 치고 있어요. Nice catch 해야 되니까요. 놓치는 것만큼 좀 슬픈 게 없더라고요. I don't want to ruin the flowers, obviously, because the flowers gonna be mine. 근데 부케도 잘 받으려고 지금 민첩성 훈련을 위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o that's what I'm gonna do. 우리 GOD 팬 축하드립니다. You got the answer correct. GOD 팬님께서 우왕 맞췄네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진심이 담긴 편지라고 했어요. 우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제 닉네임 GOD 팬이 되었나봐요. 꺅! GOD 팬이었던 걸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you're happy with your nickname? Yeah? So we do have, you know, good memory.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 is like doing an expert, excellent job in catching up with that. 그래서 우리 5532 모닝그룹은 지금부터 GOD 팬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5532 하면 GOD 팬입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GOD 팬. GOD 하면은 5532 모닝그룹어를 생각해주세요. Alright, this is Full Moon, One Three, Fly to the Sky, OPPA 오빠들의 Sea of Love 듣고 계십니다. 하니 오빠와 그 Brian OPPA 제가 되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선샘 모닝 그룹아, 설마 우리 다음 주부터 커너커너 주 3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마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So I don't want to repeat the same stuff over and over. So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ifferent segments for each day. Obviously. 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닝 그룹들. So wait for it. 기대해 주세요. 뭐 어떤 코너들을 또 선모가 혼자 이렇게 들고

있지. 게스트는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원래 옛날 진짜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when we think about those programs that we used to have back in the days, we used to have different guests for every single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ll different guests. Can you guys believe that? 이랬던 날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돈이 없잖아요. 게스트 없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해서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 있는 코너들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생방송이 늘어난 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일 아니겠어요? Morning Groovers,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that congratulatory speech? 제가 방송은 해봐도 이 축사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다음 주까지인가 내야 돼요. 네. 아니면 확 울려버릴까? 제 친구 그냥 울려버릴까요? 또 그런 게 축사의 맛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축사하면은 그렇게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만큼은 울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울리는 것도 또 재밌겠네요. 제가 우는 거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Anyways, morning viewers,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또 이렇게 또 제 TMI 퀴즈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Alright, morning viewers, it's time for me to go and get ready for that news headline. So I'm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For the moon, let us see. This is the flight to the sky, sea of love. 어디 가지?